0: 코세나
1: 기능 맛이
2: 나 이사 강 취재 가지가
0: 강변한 게 이사 돼서 자외 차네 원주 솔링 그 매고 마비 에스 트루 레고라 락제토 소주 팅 뒤지 팅게 겹다 개지 락제 사주 팅게 제베 제시리 제시 망고 되게다 원주 레고 버진 제베 상마 정어 토 원주 정리로 왕외 취시 소약 체도리
2: 丁年新个月 那上挺巨的, 七上中巨, 虽取西洋有内地配置起巨巨, 引介人宁取西国亚没吧?
0: 让给哈国别, 别起哈国国语不扎,
2: 虽哈国民都是,
0: 波波上面都把关哈国语别,
2: 哈国别嘛在, 撇巨的女语, 嗯,地址吧, 新的价格国民先应该撇巨大牛,
0: 可给您接了, 可给不要讨好的,
2: 新的公平性吧前那么不给接了新的公平性吧接不了也可以呢杨迪接了这公平性吧接也可以呢他都没过过些月的天子上门内路接过的我也没上接不接新的公平性没得卡了吹在家也有百马车我心跟苏青不有账去过个店了更要马车因为中国人的心呢接着擦擦不接我做过也的说的了马上冲着的了吧
0: 阿江江,看意思呢,所在地了,几率提要是,结构跟内最近这是吧?有在起结构的,都要要嘛是。
2: 在中国取消这边?
0: 一年取消的呢,刚才那段忙过去他最起码都可能,冬夜啊,如果去不是。甚至提不得呢,那段程度他最起码给取消的。

0: 모랑 호낭 침루 정 요여베.
1: 컵주 쉰테조. 모랑게 nga 샤베 치네제.
0: 녀신스.
1: 오네스 그베. 쟤는 아직 쉐이겠다.
0: 미타셔 컵주바 제시 하리 겹제.
1: 동리야 보면 샘상진 손자 딘데 켜는 지금 마지. 치주 머지베 컵주 쉐이텐조. 응지 괴당지리. 이는 녀신 무소.
0: 쟤무스비. 오네식 말 삼주게. 아마고 데디 토뉴. 비싸와 안다 인기지. 희는 예 고쳐무소. 니헨민가 컵자 기비야 가리나.
1: 랑민게.
0: 어. 데드다 데 랑드다. 데 드다. 진찬란.
1: 지 진을 안 서 있어 걸어봐.
0: 네 제 소티 저 과신 그래.
1: 뭐미 디송 쳔 봐.
0: 투몬도 주비. 응지 고다.
1: 글쓰겠나.
0: 올수게네 상황 안다다.
1: 장부도.
0: 상황 안다 팀 가르지.
1: 이네 봉식 거게 마심 세고다.
0: 캡틀레는 용마다. 지침내 개지.
1: 중국식고래는 용마지. 강교 제고래. 대외 요구가래. 아자 유라. 아자 유라.
2: 아지. 개저 집에 가르도 아자 세뇨 아친스. 라로 용베.
1: 나르살라 내가 용미. 아자 난진이 여르베.
2: 탑잖아 리유. 아지 진이 가르치가. 과과 스스딘지.
3: 아자라. 메달 치킨 위에
2: 많이 요베
3: 어어 기랑 좀 패드 주야이
2: 가는 요 혹시
3: 만지 소재 총칸나네 낭디 체베제 차르 중기 방진 것도 치찬의 점 맞이
2: 하지 창무 미디 소칭 교시 노버지야 가르도
3: 창우시에는 출루주디 도스 콤베마도 최피민도 머신에 만지 수련다 저와 장무 제자 지만의 요스 점 맞이
2: 지만의 라네 마사네 나 낭디 체베제 차차 가무메 마니 라뇨가주 나주메
3: 디린칭 차랑게 한칭의 신체 팁치어리스 양카고 수지치기 녀녀가 맞은 바 한칭 랭게비 폐치 맵스에 사유기지
2: 문에에
3: 쟤는 아주 인다자라
2: 야야 알레도스 구다

0: 이미 당 잡을 배.
1: 아주 예진이고 로틀로 가고서 있는 용구 마시 봐.
2: 장장 나 터지나?
0: 장장 나 터지나?
1: 장이 제지미 담지. 이내 조리 분개 장딘데 제가 용구지.
2: 하 훨씬.

0: kisi katilab di xie mei na. Nye shang dong di, tin zhe sui xiao.
1: Nga nong zhu yu sang xia kukub zhu zhu da. Nye topi yu zai dun jie, gang ba li di nyam su qie topi xie giyi.
0: Cao yu yara yu ma de.
1: Cao ma sa. Rang zhu zhu ge xia bie, chen di jibu di nye chua la dang zang. Nong zhu sab jin xiao bie. 特别是在当前刚把你的娘子羡慕肚皮呢我是把我拉头马上车上你开大路进去毕业开大路进去给你个安安别说说下载的你不有这里偷偷按住车的前面心里特别记得当前呢娘子切头不是我见到骆驼一点唐拉玛给真素前面送马的接不接不接前上唐拉玛你趁机这个月你这什么的什么这个月 让给我弄出有上下苦口之说的好些呢
2: 기능 하시
0: 계단으로 진기 기계 체면 러베 탑시 뒤집에
1: 됐다
0: 윤구 집에
1: 망다 수여 말해
0: 예전 빌려 육쇼 장가 삼삼배 뒤수 니캉르 체미요
1: 다쳐도

0: 이다 포지 겹다
1: 하정아
0: 랑주 겹으래
1: 뭐뭐 랑주 겹니 이베
0: 죽고 좀 그래 랑게 영인 수익 좀 매업지 촐라 TV는 말해 봅니다 랑푸디 까만 니슈 랑주 겹이나 해야 우쳐 그래
1: 뭐네
0: 뭐네 인고 좀 세븐 삼부터 죽을다 까발리도 쏘쏘 차지 콩고 말이 삼나 다가 나서 그래
1: 랑 잡이에 대 잠자 시디 미치마 돌아
0: 나 게임 게야 가부이
2: 진신괴 明华大年
3: 香品,
4: 主持人,
3: 让给你, 我的老妹吧,
4: 土地呢, 干巴里的, 你们不明白, 马会做完了的特殊大笔, 啥不是, 老妹,
3: 嗯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Tuzu semso. Rangga kachida.
1: Rangga kachida.

0: 야, 가방 응답 좀 기시오. 야, 조심 봐봐. 간단하게 봐.
1: 네, 소비 견제다. 제시 견제를 광다수가 요비.
0: 네, 거침 없어.
1: 네, 지켜외 거교 유제 소설이 그립니. 내가 소설사야 좀 이나러. 란다랑이 난관 미고 지하래제. 로쇼 미고 거치비. 네, 교용 삼단야 주무도라. 다 소급쇼 반대바치하리 균격수.
0: 진짜 좋아. 로쇼 미고 소야디 방원보다 창매지 눈지.
1: 이내 조교 선배 경화라면어. 로쇼 미고디 로쇼 말라 삼시디. 최선 창한 신계 공부 뒤로 마표 콜러 랑게 뒤로 쇼제 내가 숙신 체하기 개디 개구리
0: 남바미고 부다지 소토는 다가이 루이 있음바
1: 장지급 소급아 제대로 믿으래
0: 진대도 이내 장부시에는 냥사바 나바메고 페게다야리 탄데기급 두부다 차부도 야고스토토는 리구침제메 호스웨브르바
1: 이네 냥사바 라로쇼 미고다 나바메고 송지체니 리구침 얘기 준다시에들이 생기 간다란게 장아치게 셈네르 벌꾸리 세야디 김베 내가 숙친치알로 껴마디 쳐우리 제장 총도 가지로 라모 슈네 찌기 그다징라 나부친데.
2: 어어.
1: 니 차로 쇼가.
2: 뭐가 뭐가.
3: 그다징라 나부친데.
4: 아차살라 쇼부들리.
2: 쇼부들리.
4: 쇼부들리.
1: 아차살라. 그다징라 쇼부들리.
2: 쇼부들리.

0: 장자 류제카 숨부 야고 유네 칸다 마갑 신예 여러바
1: 지 니니 동글 리드 겐데 고세 되비시 다 차합시 머신에 람파치네 미창고 마요노 랑게 제베레가 동부 차합시 봐 한치 예전 랑조마시 또스고니 우르베

0: 도스네 라제 체지라 나서 조세 마시
1: 제상제 저거 그 좀에 조신 혈알 더 규리
0: 다시
2: 자세 동시에 지네 드리자 라제니 수디 돈이 이바면 봐
0: 제 저거 삼주 이네 다더 라제가 주시고 와르버 드시시 잡민도
2: 전 제야지 라가 나 마미 고기 지금 비게 가져 가림 봐
0: 너 이거 나 밤에 가서 와 삼주
2: 알레 도스터디 한치 그 루슈 메고라 더 유체베 남바미 고고고 유베 마세 라가 나 마미 고레 한치 고고 유자 시베
0: 진짜 수네 지지
2: 제네 미직 주세 롭주 전 다르버
0: 창창라 나 오늘 한치 이게 심링 못 써야 돼 뒤보다 개괴 지리상 심제도
2: 개괴 제다 마세 예수 예배 지르 타 제우리 만년은 심마르버
0: 아
3: 뒤집으면서
4: 이거 어떻게 당하시고
3: 요쇼 나저서다 록수 미고 유배 마세 남과미고 님도 십수치고래
4: 나 근데 저거래
3: 列山美와 森林주래 줘
4: 아지 한친
3: 아
4: 랑강북매미도 레바균쇼샤
3: 이내년 대리배 루든서 갱키오로 봐
4: 쟤는 랑게 루부도 경매라 구유고기 다리 체제치도 못 손슬럼 아니 랑 카짱고 용마시 뛰다 데스 체크스 시동부시샤 랑원의 친은 얘는 체크스 주부시다

0: 그대로 동료는 꿈이 거기 낭밤이 걸어 법주게 빌기 전화기기
1: 아 시장
0: 감사합니다 대 말씀도 기능하기에지 가시기에지 다시와 남이야 나 수지 남이야 나 쓴데 양자네 붙이 내내지 기사 붙이 뒤에 도우지

0: 아자 광주 중에게 미국 그 뒤에서도 하고 있어 살아
1: 장관님도 마요는 용두게
2: 얘라 마수이는 매봐 뒤서 세봐 다 깨고
1: 얘 나가신 거유
2: 얘 저주 규대 그립다 라타시 유 조다디 랑게가 습지 지구 유비시기 이대 장가시 랑게 삼릉시기 미겔 가부 요마르라 나주 록슈 미골레 가부 요마리 타라쇼게 미디 아자게 나제주
1: 코샤지마도 예급 약도 체매바
2: 년염 유다 체너 충주 장도 쉬네 칠로미 롱어 동마 두규 진가짬
1: 가리 진가 진가 쓰레 첩지라는 말이
2: 첩지 이내 요거 튼데요 말이 맞으니 쉽게 치료 좀 해주자
1: 가리 치료해 기린 치료해 자 한치 나다 라이너

0: 당아이 켄츠 갸브 멤바.
1: 키랑아 쳇셈나. 메시지 갸브이.
2: 하르리.
0: 켄츠 대 하치유.
1: 보초 록슈기 자람 요추 차침비.
0: 지베.
1: 아.
0: 朝鲜 막스네 로요제. 아주 스베 자람 타고 피게 요지. 오늘 섬유레 대스와. 록슈젠 귤 차브지베. 하지. 田小胖다. 好 라바고니 봐요데. 냠도 메베. 쉬다.
1: 방금 비지. 굿이스.

0: Sökyön köyüp tanga pü. Kongi ba la gi gya. Besar ki zamje ma bu zam yü. Tingrep güri nang gi sung yen ta pü.
1: Gü çobu çi za. Di tuan ba da ga. Mi mang gü ga bu shi ra chi gi.
0: Tara, nobi, pomyun samjara ti tanglin che. Mewba jikdun chung che. Kong ni gi nyam tu köy çobu ta. 苏州以我们人的学校参照你送这些别参照些所居落大街第二把别局面电送他破门推给三队送这些不是没提为马我别局面前为了这趟个团没找过了快出趟给参照了这了日完年不约第二人们出局西侧把他披送错不有个马赛提前局了切我这一开局点 타도 튀모마 임바시니 괴죽 탄가 침급 티리 참마 땡아마라 생규지니 셈수 체구니 없이
2: 데나 땡주 괴부리 시규지 샤여자 아니 레라보 체잉 말이 제자 냐자그린다 셈부시 라요리
0: 땡아부 니시 체외 지문 속도 튀네 제몽아로 왜 보도 되면 맞세 수입 교류 대부분 마시 체나 추구로 피해제나 교육 탄가 체험에 투유 체용도 동토매 원자 노부닝 아르시 락침 개교로 가부유 공기 때나 커부유지 제신 당내 체험에 잠주 테라 다수 퇴닌 체와타 링단 대비 원진치 잠기 강변낭 바산 디기기 수조 챔주기 차세티 출신이 공기 수조 챔주라 챔다 주장파 유바만세 녀버타 젠보 차 탐보제기 자든 제송 슈괴바타 생구 따라 쟁니 습도 젠보괴 谢谢 대주 참아 락시 임비 로셈 네도 펌니 챔주 갸괴 퇴즈 커브기 소비 트레네 교조마타 심뉴 닌젠 제리 트 공부르지 다와지기 제라 노부타 포메 잠추 레바라 쭉

딱 두 사조 마체 공 남게 도지 수균기 초과 차장식 치기유 공기 니르 체체 시니 파고르 총숑기 도지 타체니 심류 요구 교제 사르드기 인수 추토베 문진치

0: ngariki chomo xin junggu di kaaram chiri. Nganzu rinne nele peche chudan zhuwa yori. Siri chenpo xin nere mangche chu ngog sakyu da odindene tabdindere. Kaaram chi chomo junggu ri che zangye ine jungze rung xingi rinne chushibji chogo samchu.
1: Lerung kang nang lo chi namye doji sarzum chigu chu. Jejub tanga jewara, kumdab tangbuti, singlep to tiri gweju tishi. Tini tangge juzebi shize nyuzeshi. Nyugu zogtien tsangmara, dingzui chenpa gweba ta, kyokdi tsangma rengshin lungi chuba taragwe.
0: Tangge juze inne da, yame na kogushe juze dinde inne ri. Tsangma tiri ingzeba yonsu ngyo tube, juze dinde shiri. Cheza tiri tola kungu tokto meba hachangi, 제부시 티시마 채우지.
1: 대지 티리토 진자르고 따주에도 레라우에 소림 테라야 조안이 부유. 진용차나 자르피도 바타 망차나야 쿠연여부 용금에.
0: 진디저뒤 이제 쿠연여부다 망뉴 잠보거지. 세마도 슈고 춘슈 베이컵라 아니 칼에 가고 싶어요.
1: 진저 차르지 검중시기 선괴기 내직지르디 티리기 조다신 선괴 신내포 자르고 선괴티 티리타 용수 틈먹고 티르 중세 잠주티 타수 수념 되바타 정신 흔도 초바다라 교르토
0: 선괴자 뒤인지 자서 뒤인지 땡땡띠띠 쳐오지 디 격잠기 숙제디 인지 체량부고지 티그리디 내레 아니 그런 거 톡도 안 해봐 이섭시라 채우리
1: 대지 최단리 당계 좀시 테라 순수 징그티시 남계 도제 담배 최티니 고구시에 소재를 주여배 유지시 대주 참아 정중 때도리 수여배 최도 방법과 교비 타부여
0: 최 등두 인바 차샤나 조디 리 최도 유잠대야 나죠 최도기 아니 숙지 중 유도디 인지 섭섭시라 쳐오리
1: 최도 카세와타 파르게 체젠바 펑짐 무세 되바 남게 도지 섭섭시시키 천도 민족의 최시티다 선구기 고로의 비리낭 초디 칼레레 조조단이 요지 신립토 토뇽용와 치기유
0: 선구게 천도 민자니 니 파잠제 도시 이내가 저 조조단두 천제시양인가 요지 개시 최딘제비나 아니 닝제 처음마지
1: 천제바티니 제주 당계 잼제 체슈디시 계시 섭섭 맞이 봐라 춘 제체 레로 갸고 케와타 타나 잠주티 촐라 조야 시브시 테르딘 제주 당가 제와라 응규 하장 키즈 부 괴보 마세 로디 실루엣타 하장 14부크 감세 도마타 좀낭 로고 소기 수림규 남게 도제 잠주티 용수 리쭈쭈 제면 토기 칸지 부치니 지차 냠 가와시 생구이키 제외 수입 문신 시도 치라 지냠데 유지 당신 자외 천동은 시지도 쭈 칸지 부치 잠주티 지비 규림 추 남게 도지 니루 마부도 유시 당게 교제라 롱우통게 루주 댄시 도바라 가웨 남게 도지 선구 뉴구르 제와타 요지 나차라 제네 싱립 추시토 세베 지덴 캄치모 제모르 괴바타 제주츠 낭심기 모드 메베 지덴 추십 체신치 테두 다르키 첸제 츠레 세베 르도게 남게 도제 제룹 탕게 사르드 람부티 가제 체와타 케바르 마야 제와 나르시 쳔부히
2: nga yagu shi ki shi da ni le se tu ta zhong yagu shi ki mi sim la yu gu ti tu ngu mi ri ne xu xia jun zi ba chang me sim na nga zha qi qi zong xi cha xin yu tian mi li ki ke ju ti zem li ri ne ki chu xie xi jin ba ti yi nga zu zem bu ling la tu ra sa bie sa tu ngo cha tong tu ba che wu zhe
3: su yun la xie su zhe min nam ge cuo wai zhe nyam zhe tu ji xi ne jun zi qi tu ri
0: 你四个月的电解康中堂直居路居牌直居堂阿丁直居切巴德你这主不老师讲亚的四军堂哥了有东西切都没堂哥四军人内的四叔杀不及配亚切都没训练地位忙为堂哥所在的军个前队约吧那你哪位所在的他是四叔阶段的军子切了偏多起来有些
1: 君子你心定你电送起不起一把头三对你做没有这儿对别跟着谢谢龙武东他人切都怕别忙着了谢所在成立贴吧抗凶杀多了君子突别况且没人没人电送他

0: 하나 겹인 거지.
1: 장게 응외지소 카나르 겹이는 통야니 요마지 딜랭아조 응외마지 당고.
0: 제자 제.
2: 정기당 고스능 씨 어저토고 레가말린 라자녀리 르베.
0: 라자요 르베.
3: 아니 기능 씨 다시 요저 봐. 봐.
0: 나랑 다. 맞지.
2: 맞지. 어. 수고 딱제 제우르스 나세윤 키란즈 지시 지그르베.
0: 맞지. 맞지. 제십 제제 룽구유메 당다 하고 맞지. 대수 제일 더이더 제소제 용도에.
4: 맞지. 나서 칠레레 가시네. 용바 유베가 켜면 되지요리. 대다 샤샤 가초래.
0: 제 제소 제. 저들
5: 제미. 가지 소미.
6: 맞지. 빠르셔야 되네. 교회 쇼쇼부시야. 맞지. 참으신 수고해. 让丁吉说的话啊这叫龙球马黑那天说通街没子啊还给新马的我都不行哎呀假生历史这些小小组队的
0: 老卡子音吧
6: 什么事你?
0: 卡巴昂扎
6: 瓜美
7: 阿妈

0: 지수, 클라스 미드웨 동자 슈지 하시유아. 자, 경주 공사 섭정 체류는 아니 경주 공사 용야 요시베.
1: 시에스 티마지. 정다 차제 이규 룬수나 아주 공사다 경기샤 요리야.
2: 이제 당시에 칼로 요시.
0: 카리 갈승부도.
2: 나도 개승미도. 나 아마요 야고 두고 승비.
3: 이규 당뒤도는 동쇼. 아마 낭다메.
2: 나 문에 다녀메 아마.
4: 아마 뭐라 갈치가 저래. 가게 마셔 봐. 아자를 생란 저지. 당가 동자 뭐 쇼아. 아자가 시샤 당송.
0: 다 갈았어.
4: 아자. 니차 총선하러 아자라니 갑시 얘기면도. 거대 중에.
3: 총주미 아자리한 적도 가르쳐도.
4: 아, 세. 아마 개미도 다 갔을 때 시에 얘기하듯이야. 가르요.
3: 말이 디
0: 자신. 다 갔을 때 시에 구유나. 장게 갈았어도 시에 말이. 무신에랑 총주 중지죠 뭐. 계지 자마드 시에 구도나. 장게 롭스게 구시. 님도 자마드 시에 구요 말이.
4: 아, 세. 아자. 니 큰 주시에매. 你 아무라도 쉬어 미드 수이매 니 쉬면서 니 하고 가시다 니 호 러러서 에디 니 가서 아자가 수나직 니 손자 나 아자를 닝르 시기 아무라가 신규베
0: 지스 지스 다 쉬어 마지 클라스 응고 아무라 쉬라 쉬어 아
2: 자 딜리 쉬주다 간다 삼토 마시
4: 제 아마 미드에서 가르쳐 얘기해 보자도 니 아자 로 여무다가 급지 가스 대 견제샤 정다 제야 디 민유 신다 요리스기 아마 하고 위베
0: 아미 유유 정다 제배지러 긍지민의 카시 두고 삼추 디제첸의 공시 피게러 편도 요시
3: 다치 디딘제인 부시
4: 이내 아마 돈도시에니도 와 니아자게 미심구니 급지 된구나로 권해라야 체도리스기
3: 수레 딘제 레미장하지 당자부
0: 루지치기 요리스 두스니디 만비담베 소시두 콘즈 카르시엔디유네 셰주쇼 이네니에체나 만기 갑교메네 레가 카리니 주부마시
3: 타그지 아메 갑교체고 클라소
5: 계시 양반나를 도진 양반차샤네 다사부차주이 水晶，俺俩这阿爸呢，下班路没得什么多啊。
6: 下班是伢爸吃啥呢？就是我们这伢呢，学煮火的。
5: 前阵子，下班也能学煮药的，每天在什么后也还是呢。

0: 찔러둬.
1: 그래?
0: 랑라키샤. 너 염도 갈라키베 소리. 그네 김에 하고고 요 말해봐.
1: 랑가 아자 요 공세. 진화, 랑가 이십시다. 아자게 나 저 총수 구치 지그르베야.
0: 但 양 가족 문제 시기, 수수시다. 내 아자 총수나러 공수 좀내 소, 然 가족 쌤내 뉴유 아.
1: 내 가족 쌤에다. 왕원비게가 셰슈. 나저 총수 등면 막고 지게 아자 댐쇼 유제, 지부 수제 등제 도사. 다저 수제 샤오장게 아자 다케지 제유기리. 아자 쌤수 가르치나.
0: 내 아자 총수 지부 수치. 然 총수 주리치. 이미 파는 게 되게 힘이 두고.
1: 아씨, 라도 도고 쓰면 되야. 아자 지부 수지 제비는, 나 총수 주리시다 담 쓰이그래. 아자 이 캔사지. 대부 천조 여러분, 내고 제비들 전년에 여러분, 네 총수 네 천년에 제약 내거다. 루부 도비야 나 총수 주리디. 가게시 메부스스 아자 첸도 요 말했으나 나 이 측면도 어 두도 하메 리스니지 뭐 넘겨디네 나서 총수 롱쇼 된다 라르샤 오나

0: 샤머 뇨가치비.
1: 샤머 뇨가치비. 조대. 조대. 네, 대기내랑 고대비.
0: 가르치가 레그이베. 다들 우유조가 잘 아재래. 요마르다. 감자 샤카르도.
1: 아, 씨. 디다 감자면 또. 가다 감지 마도. 하다가 이거리.
2: 然而, 된다 지야이. 대샤 장가 고갸디. 대범에 배서스도게.
0: 자선리라 레그메다 추도게.
2: 생진디. 문내전에 나다 저 요마리. 이내 장다 저 체부여다.
0: 아, 제다 파시다 파시다. 교스교. 라는 생지 가려요. 교다 교다 교다. 아, 교다.
2: 교급지 저여리. 자총수류는 셀로 타라 주기. 따라한가서 수치 돌시나.
0: 야야야 승리 승리 대셔다 아치. 대대대 승리 대셔다 대. 대대대 대대다. 승리 대셔다. 셔다.
2: 가르치네 봐. 나 내가 싫어 하유다.
0: 전에 랑 승리 등 아치셔다.
2: 랑카디 조디 수이미 니 세브싱기.
0: 쓰레. 아.
1: 啊,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這,
3: 何子啥这些是别的啊
4: 何子呀哟水清阿妈你都你怎么是可以的啊
5: 水清跟你也不大
4: 何子对的吕东三分钟也还挺没多，懂呀？
5: 前阵他都读了三分钟，用个几个，我做电影那
4: 种。阿姐，一人个是多么精啊！天天去利用呀，看见不呀？
5: 听着，水清白的拿了袋一打，我去的江江里就是个，去了那么近呢，早就买不起个。
4: 前阵去了忙是团伙的，不如酒店的水清身边用个是。我是他让说给我们奶奶，才随便用阿些不行。你倒是给我。
5: 阿姐，没个，没个，没个。
4: 阿姐，阿家拿了干了鱼的，哥啊。
6: 大弟，
5: 阿哥，爹还能个鱼？
6: 我让爹煮两个锅的饼。
5: 好嘞，大钱不两皮，要是。
6: 没，大人当点些也没。
4: 狗大姐，狗还是狗。
6: 俺在连不闲么就，快看六爷不让的，开始年年年闲闲呢，年到吧过闲不住吧。
5: 是，六爷个看六爷不要嘛事，伢人贵个雅品。
4: 让总员讲啥？
7: 阿家的皮盖多，伊那乡乡个八百皮盖多啊。
4: 阿是，有那有不是，三万大几多就一百说是嘛事的。
7: 阿是，伢的这是个咩？让你先把女儿，想想爸爸阿不定这两个孙子看着干用不着。阿家了看的钱呢，点归那书记，这部书记气死你这。
6: 让三不三个月不还够月，爹住个抢先钱我妈这。在你想想从你那提到了规则的威廉感情观。
5: 哦啦，留意个，我那我亚叔，土爷母亲呢，不了皮的，伢样子没点瞧。
6: 可我那亚不着呗。
5: 嗯嗯，伊那土家随便的，老几了吃几点好些。
6: 小，我归让了伢就是个人，让给刘姨过抢是也不多，用三三这烂不热了。我啊，操我穷啊，用三这三这烂不热。
5: 哦啦，去让伢子操我帮个登对门边啦。
6: 登对月，一年让给若不停几钱呢？今晚的肉这些哪样的？
5: 俺我呢算不明度，
4: 让卡些不些？但我俺让你给些钱呢。哥去顶不过了，阿家了，三叔卡的玉米，该是吃个煎饼不？
7: 嗯，钱都是钱，然个捏了几个钱，阿家了，第一锅鞋子去当过。
4: 可是阿家个手里剩不多哎。
8: 阿家了，团大我也晓得，我过有好个。
7: 세랑 교다 교다 제가 꾸치 살바 교다 온거 교다
6: 야 좋아 쇼란 미사랑 리샤
4: 불도 슈가 돼도
6: 나 주인다
4: 또 슈면 배라
6: 매다 주인
4: 아자 아자 아세랑게 리우일 무야베 공아 조히 심두고 디시에제 같이 오래 리우일에 된데 강에 제브지 시에마도 태차베 레든데 큰칭 마시 머신에 년좀 좀 미용한 삼시기 아세랑 다들 강조 총주 김다차샤 카리 김다스그제 나랑서 싱버 총기나 치는 깔레 가주 유메 디 녀세 싱구규 어 哦，黄盖是的，哦，和尚工作难自强哎，记落了，考过了学不着。地瓜啊，开心没多。是，地瓜是要嘛的，阿姐，对的，咱先给阿姐来鼓点下，难点阿姐的。嘿，阿姐，你读书的，不过是的，老远呢，我呢，咋是没多啊？阿姐，那我今朝考不许多。阿姐，阿姐，咱来个月内面呢，你别给电话说啊。 이게 미망고 요사 초부여시
5: 녀차고동디 상촌느게모용에섬기
4: 아지 아자랑 갈수고시 아자 전공주 다과 녀상한공자를 마장개과 용구다 아자랑 공주님도 잼잼 다가르버
5: 나기부치야기 소디디메자 기란중의 유배 잼지야디죠 녀신금에 수이친게 뉴배 뒤동 공친부디 근제주디 마디브라시도
4: 아지 대마디세야 가수고시
5: 哦，是，
4: 水清我呢，对东打不开不啦，脸不是女侠，脸不染用吧？我穿了是，嗯，我到头的啥都会被打湿，没事呢，的水清给身边穿件咱们是，阿家人干错给我打，
5: 干错让给吧，
4: 穿了是，穿了哎，我是我的他咱那想个中的。

0: 你也留着个月不着，看来你怕的，输的些多啊！我注意，我们这大家，嘉兴给阿家人的团大许多些有，先农的事业，先门女也看着的，咱们拿精米的，学的团大看着。
1: 아차, 딘데스리. 아차, 킨수 공수드 주브네소. 미망고 레그제사 상마 심슈 시부슌샤. 나 총수 주리선사. 오늘 이 심부기부 시부슈도가.
0: 좋지다.
1: 킨수 정다진자 미두고요 말베. 나 탑시유.
2: 让了头皮鱼。哟，别说，苍马拉达利亚有的，苍马拉达利亚有的。
1: 都不点不是可以呢，哪在装大桥的？ 前两百人不满连把拿过站了，关于过的都，
3: 他这边呢，恰恰没这样的。主持人老。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의 캐수야바 지조기초의 구지야바 캐시 캐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킬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닌다리니바두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주도도 면주 지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짱다 톱시야 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 겹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고 랑우 국송

0: 야, 동우씨.
1: 胜利，对的。要钱女的，创作那段大钱不多，人土古马姐姐，讲讲主意好多。你都不去，乡下来还蛮远，可以呢。人可不多得几个的，卡当在路乡下乡下死。人也多有，卡当在没人也多。喂，女的，钱钱多还不习惯。
2: 나르시 총수 시림도 우선 속에 소교시그리 총수 우유랭가게 兄弟 채워르다
3: 더 兄弟 가시오래 아 총수나 준다유 뭐 밑에 길래며 봐 콜라주 가시리 캡라 세상 담아래
0: 콘서 담고야 가리나 디 망소 댐고르다 신기유베 망소 로러 수유메 대주리 무유바 가라래래 무유나 결주 지그레스나 나 이 지금 있더
3: 결주도 가시대 땡수 매배 마 수익이 그래
0: 샤게 제다 디스 땡고 마치고 관세 공세 접종 전주 줘야 돼 다가스 수업 삼지고 대 주도 무사 신규 유배 돌드니 시에나 현재 쌤 구고 하시
3: 쌤 구고 유바 샤샤네
0: 看当俺做偏装的多，年过年些那地铁忙是全省的。上个多的就对了，上个米端的，基本上都是带带的，都有别的看相。其实俺，可是那些忙是的这月饼呢，可是来了还接头吧。上个，这是过节些多啊，等过那鼠年呗。可以。
3: 정말배뭐지 말다. 진짜 저번에 용식 말해. 라 삼성도

0: 하지. 로요네 럽스 마셰피.
1: 카레. 나디에 로요만발레 잔라 럽스 쳬오르베.
0: 마지. 드레스메다. 드랑 나르보. 겐샤올라 카투페비르다. 요스다. 도스네게 쳬오. 알레 라부스투.
2: 아, 신네 로요베. 샤오지게다. 이네 구데스.
0: 나비게 레가 마차발레스. 봐봐. 요쇼. 녜쇼. 녜쇼.
2: 제스. 샤오지게 클라스 요사샤.
1: 녜쇼.
2: 마디나네 타스트 연구요.
1: 녜다스체.
0: 하지. 차게 세중아. 대가라스는 공부도 왜 약부시 쓰시야.
1: 지창, 클라스 가시오.
3: 하지.
0: 하지.
1: 빨라 희랑 쉬우다.
0: 세부쇼 로요메.
3: 봐봐.
0: 우야 공부도 와.
3: 내가 자신이 돌아가면 다 화도 와.
0: 저 매워. 내가 마집제 라는 신 예대우르베. 가리 니센 로요메.
3: 당구 생각하려 하시오. 교수 예비.
0: 가리. 양 당구 생각 록래대 탐제 대배.
1: 안녕히 계세요.
0: 你咋了？真有马气，苏文女士是那么凶哎！
3: 你信是？
0: 爸爸，来带杰克拉索。
2: 既然是你的消息，你当真注意。
0: 你视频去了阿西？
1: 阿西，莫过莫过，他下次没啥要命都查注意一下。
0: 오지 봐봐. 나도 알아서 돈도. 너무 좀 약 공부로 봐. 알아도 돈도.
1: 아스 뭐 다른 안 로용제 된다 시야유. 마 되다.
2: 뭐 돼.
0: 아, 된다 유. 용아, 쉬다.
1: 지창, 장게 쉬다.
3: 봐봐.
0: 됐지.
3: 나 샤샤사 되지 왔어.
0: 야고 여지. 내게 벼셔.
1: 지 自强恰恰杀对球有咋？我有顾忌。
0: 俺没没得。
1: 自强落清了主队，几个主力队内人该打没吧？他的肯定是前年弱不起我的。
0: 俺嘞，我真的弱不起不是呗？好些，你也让弱不起哦。这些事让走落去，俺们都心里去看着，让总大爷顾起来哦。
3: 哪种没？
0: 没进的卡车得念吧？都是讲得念呗？
3: 得念不是呗？恰恰杀对球呀去，这里是有。今天下雨呢，爸爸铺伞，不会住过呗。爸爸让重孙那前面这些老用不多，
0: 俺听不哎，俺听不多哎。唐总啊，俺现在呢来个这个亲戚，你们这点也没多，真的听不着呗。
1: 阿姊，那这是这是，可怎么给不耽误？子强，你要不继续？
0: 让，老婆子拿了蛮有钱。出来不打狼山，我过去死去呗。
3: 我们呢，恰恰啥都跟着笑嘞。
0: 恰恰个嘞，让个云卡啥的，对了吧？
3: 云子家个六十块钱呢，他那把车就下，我就用过嘞。这些没呗？
0: 大弟说，让个卡里子家啥的，俺老母个，俺过去用不到。俺让你没事那些个听嘛些，让你是不是小有时间对了吧？俺你蹦蹦啥活就在那个经验的这一，现在俺让你听嘛些。
2: 恰恰啥都些呢？看他路是哪地是吧？在哪哪克拉店做，你们多少嘛呗？
1: 旁边那路街六个社区人，岁岁吵，岁岁娘，没懂爱岁心个人。
0: 见笑了，每日个给一三对家的怕做邻门家人嘛多，懂爱啥样嘛是？
1: 什么的，什么店铺人嘛多，看到不写的呢，我那特别。

0: 쇼가 나부디데 나니 수르시나 삼추 레기베 아
1: 아자 나무네 아자라 레게 고시아유
0: 불이야죠
1: 메메메메 다가시는 집 아자 어 총대가 우지게 아자라 지부 수지 세르주제도
0: 텐다디 예 하고추 장수지 나셰추
1: 아레 하고구 예브리 아자 나는 텐다디 체도 님은 하셔시니 요코모죠 어 아자 쟤는 근데 지지유
0: 肯定是自己语，然肯定是自己语。你阿家那支部书记钱能生贵？啊，
1: 阿家那三不懂的，阿家那支部书记钱你创作主力钱，起码你阿家个年年都别存起些创作累计配比呢，俺存创作的也给主角你接着吧。
0: 常过些那个，支部书记钱我生米多，俺阿姆拉去了忙些阿熊的三不求，体内有没做俺你们多，用不多啥图呢？俺那俺录一次吧。
1: 嘿嘿，是是是，以前阿家阿家那这部书记写帖了，俺来给三道水的。阿家那这部书记我那前头位呢，俺创作主任没丢钱阿帖了，几千的难大买吧。以前，他的杨家店铺钱个月上，俺创作主任的来讲俺多少多啊？
0: 嘉欣，主任收钱买的，有没出现吧？这句题，以前俺一起约。 让俺录取新几个，换做许多两个钱呢，有没出？当过三不起几个的。
1: 腾多，让模特主任的前队员呢？第一，让给活动员们打，别准去买了，让来要打。那，阿家，你活动我那套的当过去。阿家，俺谈的那么啥，出门用了相对学个主意，相对学个主意到。阿家，阿家。 以内马接不起了，这部书记写的三不了小了，第五季的出门用个是娃儿的，我，阿家三不了小了。

0: 허세 지게 황라르동 디리 되고 디제 중에 양아 삼차된가 요베
1: 거리 올 용자가 용비
0: 디 갈스 그래
1: 왜 허메일이라 공달라고 하죠
0: 니 가리스 공달라 그래 뭐라게 나 공달라 거야지
1: 되다 로지 충원라 장포 쪽 그러봐 공달라 봐 가리오래 자신 내 수수입니다 세신이 당황 땡기차 된다디 상계 뭐지 그렇다 허메일이 주고 마지 老崔다 장저 공조 지난 뒤에 마시 지 장계 직 수시종 렉세 다시 인내가 나서 총수 지금 이제 봐 自动 열어 봐 공조 원 다시 총수에 넣 용도에
0: 네 총수 很 재치 오래 아
1: 어 허메일이 된다디 차차 제시에너 장계 미조 차스텐스 맵 수시아 타가리가 된다는 바래지 개와 가려래
0: 예 저랑 그 제지디야 섭지 세도와 메리 차스텐스 맵 근처 차브래 뭐랑 사가된 알시 소개 구여 봐 단차자 나가 서신 미르숨 콘서트 나타 대비 제사서 신가 다왕디 단창창 그 르버 대균 하도
1: 자게 디세와 균민도 덴비도 요리데 라야도 쓰우다 베샤샤나 자게 단창창 다 하우메리 발라 트든 샤주비너 하우메리 라텐스도 쓰르버 아니 생들에게 고마시
0: 고세 자게 셰다 뜻데 세도와 쿠니 파 트든 샤비너 하우메리 라텐스 르르 안 투사 시다 그저 쇼레 투투 샤니 사마 댄스 라비는 나 총수 주제 레 근저 쇼레 체사 튼다디 람사 타체니 약슈리 나 총수 주제 선사 시리 그냥 묘 랑알레 망 요마리 랑게 줘바 삼느야 랑게 타추
1: 슈자신 랑게 나 버셔시에 템 담음니다 네 랑리 야야 제시 유 신규베 댄비도 요리데 라야도 쓰우지 你这么做，团长会多少支持个月，让给新军呗？
0: 哼，黄河山，让给年军才不听唐国民的。看了几年吧，你这个走路没多么的素质，让不少差不差的主动啊。你的这个民族，别个这个民族是俺创村主力的，让给军霸三的，让给齐，让给齐。

0: 같이 해서.
1: 허샨.
0: 응.
1: 라르 심슈티 제치 유튜. 옌지디 이지 키우시. 정지 주링 딩군 나슈.
0: 마주리 딩군 나슈에. 저게 수치에는 예수.
1: 황허샨. 나 지부 수치 쳐봐. 네 계지 치지리. 이내 라 총주 주린 쳐봐. 만기 섬도 다 뚫고 싶.

0: 지. 조리. 대기라고 포상 문교체서 고소스럽다. 왜? 장 포상 가려. 내 포상데 어, 니마지 총수 조리 차스나 총무 상면의 지제 조정을 못 껴야 돼. 조교는 보다 조정을 그랬을 테가. 나 단다 삼카면 좀. 면 삼단사. 어, 가세. 장게 자소 신경 말베.
1: 어.
0: 제마. 내 자디게 상지 되인다. 쇼베다 공다 요지치가 쇼. 이내 총줄레가 뒤조치 좀 말다. 디제라. 내 류소약락 제디 상르럭포. 대 류소 사소나. 처음에 돈라 겐다시. 원비. 내가 전부 가르치네. 공부 당부디 개정부치 다리. 디 요. 장 로버디 일다스가 요. 도스팅게인다.
1: 야, 어찌 디
0: 자.
2: 喂喂喂，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朱丽， 这还有一百块嘞。
0: 天主的许多也管用呗。
3: 哦，要不也
0: 啊，这也用的。天主的大爹，你打球钱并不，许多也还好多。
3: 打球钱了不打，多打钱的太多，这是多。一百块嘞，
0: 这打球可真是钱吧，没了不打，打球钱打嘛是呗。
4: 打这是这是，看咱做天主钱，你老有啊，你主人的给钱也好钱去，用多哎。
3: 哎呀，
4: 把仓库老有老有的。
0: 当我那二天不明多，张金秀，当俺内有东大，没想到重组主任姐姐，上面那阵的这里大队被提不住去，就有那么叫我上去，他对的，人大的是装备金子牌的，错位团大，这次的这件事下，俺我那二天不明多，答应呢。
4: 陆廷华和尚，来接不打，忙做牌给叫我的，没打没牌给叫我去的，就那么大，努力的点过去。让给大爸每个季节穿起不赢呢，虽然也是牛的。让给玉米粗大，乱乱千年，青春没追上鲜活些。今天呢，听大家些煮着鱼吃。让给大爸啊，心不能心气死个多，让俺当能心吃活些。
0: 俺心别说了，心没多个，俺大爸心里吃个煮鱼，俺老爸对的，俺最明白个老爸让煮起些。
4: 让个老爸，俺最明白个老爸这些，因为忙早了给这些对，俺绝对没多。让给草外村的路里财务的先送哎。
0: 这下，让给支部书记的也不许多啊。让新部专门这个，俺新部我们老师也不多啊。俺我那新部新疆的，这送啊。
4: 新部我那一年没呢，可是让给新个主管得不没得找俺妈签名呢，团大逐步嘛大。你让笑，让给估计也不笑我什么呢？什么了？洗不掉那哥哥的身体
0: 啊，他顶着干来了。

0: Ramago ya karimba.
1: Mari, jujila, sida. Dige do da de. Sama yaoshikesha. Kesi gobi na pangya raba.
2: Cheza, hasa. Dige mago nu yungu zhe ba. Pangya ra zhe sha do da de. Yaoshikesha guo nu mi do.
0: Kezu pangya har do a. Guo guo ya dige gobi na. Tusan tumbo bia ge yoshi.
3: Desu sangme gale ge che da bu zhe ba. Kesi gobi na. Wo ne peng ge do a.
0: Guo dang guo lu kezu xin mo chung wei. Gen qing la ge gen zhe si le su.
4: 行者如入且见约的是他群居的是不给吧恰把萨巴萨的要面的是过去的你也写当这次吗他是给他最新的多那么好不切卡这个我最有过当过路新个月一年这个什么要我学不习下过朋友们都这下要我习下过当过年啊东部的对的别的苦多啊谈的这部民族的这部民族这个他路这部大部听不谈不算子
2: 인지과고야디고오시
5: 对我自己和尚但是他自己的地我自己和尚我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过 지기 사슴치 와삼추 아로 렉즈지 망우트레 요레 삼삼마중아 셈베 기브켄미도
6: 어지 겨겨 마드다고
0: 다답시 요마르다 나라조 카르유찬 메바 장메네다 지부지기야지 펜조로고 치동마지 왜 슈다 신제과야 등제중소
6: 어
5: 신카요 此路 마무고니 모르자제 오시버 윤수 통두 참심파제 뭐깁시 하시기
6: 녜제네 고야 망차샤 승비
0: 디스 다심 주시오 마시 다루 제부다 템은 담보 송자 양가 상마 파우치 다요지 다루 경구도 파네 두산 양가 봉부차제 제부다 비노 뷰제 야고다 템보 토주지
5: 제네 용아 용아 간다지만네 레뷰티 녜제 스마리 나무네 아르테미도가
6: 고야 또스 융다나 융거시베 아
0: 융마시 띵지 잉에 칼 니고유

0: Bagbar Zhu Langba Tang, Seki Keba Soki, Bagbari Nedu Yuzi, Yufang, Bagbu Zhangsi Kang Pipta, Ne Tongala Pipzi, Ribu Miba, Tudang, Pichu Nangcho, Bagze Lunjum Tang, Lunjum Tumba, Bagbu Seki Keba Soki, Bagbari Nedula, Yufang, Bagbu Zhangsi Kane, Ribu Miba, Tudang, Pichu Nangcho, Yufang, Bagbu Zhangsi Kangi, Wenduki Jijetang, Chile Mine, Bagbari Nedukala, Bakunchi, Yufang, Bagbu Zhangsi Kane, Geyongi Muji Tembashi Yibe, 기란라 박베리기 내주 유지 니소가라 비네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탄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주 칼라 총가도 비네 십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림이고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2: Logi Padu Rigor Hamni, Rigor Tang Yang Yu Gantang Lamin, Chugu Chevashi. Hamdi Tula, Jigog Nubatin Yube, Sangu Timbo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shi Tue, K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ue Hamula, Cherjutang, Tedu Gotube, Nubatin Yube, Dakje Chidi, Tinga Rin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ng,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ku. Penjong Logi Padu.
3: Yartuki yang, Nime Tawachi, Nagung, Halong Dangwe, Chang Shushu, Loki Patri, Niko Chiku di Subtu, Satu Namshiki, Ketulamine, Suyula, Niko Ki Nubiang, Chimbutin Yube, Nagung Tang Ninkung Kudu Kuyang, Sambu, Rizikwa, Gundia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ko Tang, Lungo, Chu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chi Lebushi, Wintobe Mati, Modong Yang Garbushi, Wintu.
2: 七路主队，罗吉帕追尼国七块当不能谈。盘中罗吉帕追从大罗顿科尔的顶阶堂，罗吉帕追拉斯龙镇长吉从刚，人把国一切别结果，今的准备七队人十点按白脚赢了，结果人从刚都撇子，比例一枪打白脚堂，七队人的结果托罗吉帕追政策吧，查金些把萝卜松住了，从刚都撇内结果输脚赢，罗吉帕追对准他们堂。 太地兄七百他们了，人工马修官也当国主国过来证明个，他同家些解决不难了，托起林北书记，我上官你给国主国过演技，将我牛中难测，罗一帕追比例一多百级规矩人，七块推举，今的准备七队人呢，今的准备七书记派人，三呢，他是创业的领国人了，总结不看给诺国卡追，他是龙井长记罗一帕追从刚，制度卡巴了，两国结果起处处进处，处处进。
3: 下面给真人安大些呢，罗一帕追确认从刚都批发了，各所属。空气看不清楚天呢，同面感性硬了，胸闷酸酸干硬，看没看不疼不疼，下周空得不来，冷车稳当热都吹，空气看不清晰，自动给干错了，穷人穷丢了四万血，太弟兄七百他们三百年，七百干不差龙用为企图。 心就当三百七百银币，七百更是差龙给开就当对呢，取个钱用。这当也不明白，要上前途。太弟兄七百他们天呢，养心死我堂，他们天顶秀七位，恐怕也对点心几百，从那些用呢？出个错恐怕不对堂，从家也别个，刚把巧用呢，得叫前途，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给他别几百生产米。
2: 太弟兄，去那么去吃不用，出去吃别提亲了，吃不错，提亲这不用我谈，爹他俺差龙用为面对秀，他们吃起了锅也谈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恁脚气，他们吃起牛呢，吃起不就瘾。我给怕追日锅了他们，日锅汤养狗刚汤了命呢，取个吃不习瘾，他们地图了，这锅给南北点预备，三月点不了进呢，这打锅头了，百姓点不起吃喂。
4: 콤바윤진뿌양갈래크그메티웰함므라처주탄테듀곽토베부덴유베닥제치디팅에진곽니찬니라곽게기곽주곽게임타타다찬니라곽응압게곽주곽게레쭈미군편종로게파주

경기 교수로 초출을 지리 뒷전에 교주팔 교토배 항제 하장 교부유 경 교조 뒤에 자단토 방가 교급 미국 최고 살아 때문에 뒤축 랑롱 티비에 나버디 하장 지차 냠 가왔나 뒤지 추신교 强炸弹托一江洋米久瓦吉江米别帮不他你什么气米吉永远的绝呢强炸弹你错那个恰金先别米米隆冬的南洋江错永远的先呢强炸弹你混住恰色丁萨久为极度点别亲戏戏混住第二极行第二擦隆穷他儿炸弹弹袭击度第一年切索一块儿盘密度块儿行月 强弹以30千米托长来叠别塑胶芒果让人说是错儿旅行器与一捆藏南洋米胶管龙吃东给秋季吹度可为军他千米度信心器。

0: 심플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미마 못 된대도.
1: 저가지게 미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뭐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총카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베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투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고 휴
1: 아! 대작의 묘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식다 통수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수신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작의 내주튼시 중재 승유래 대바튼시
1: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기래야
2: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종나 시슈니 지게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신동당소
3: 만세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체도 떼네 죽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응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타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지

0: 사제카지리아차부중법규 토고네 스니님을 발야 시지 사제 망치와타 의리타 너추 참도 닝치 티시 허거제기 사제 미뉴 실야 사시가 누조니 그디 중치와타 라과 토이네 티나네 허거에 초네 사제 카지리아 사시기 누조니 그 치외 제유 참카네 리뉴 속에 사시가 누설 토선낭도 샘리아 티민키 원더 카지 스로나 청관출로 남팀네 림싱 쯤모망코르교 出藏者就送你你色住牌儿春竹中了南提丢出藏者就你你三个牌儿三柱子去了呀这么忙不可能人心前不心心不丢出藏者就进你你三个牌儿看不中了南提丢出藏者出你就给牌儿三个中了恰不冲碰的人心前不心心不丢出藏者对你你色记牌儿内多去了这么忙不可能人心 남티뷰 낭中了这么苦就出藏着就送你你色住牌儿可入去了这么苦的人心南提丢出藏着就你你色住牌儿忙看中了南提的人心恰不心心不丢出藏着对你就给牌儿觉得中了这么苦的人心恰不心心不丢出藏着过年你色住牌儿生意去了南提的人心恰不心心不丢出藏着出年你修牌儿 你们中了恰不穷碰的人心恰不心心碰丢出藏着过年你修牌儿少中了南天的人心恰不穷碰丢出藏着给年你生意牌儿干中了恰不穷碰的人心南天丢出藏着就进年你生意牌儿不深中了恰不穷碰丢出藏着就年你修牌儿错钱中了恰不穷碰丢出藏着给年你修牌儿
1: 城关去了南天的人心这么忙不可丢出藏着就送你你色住牌儿三了如果真正可以能行我的学业不得了南天的人心这么忙不可丢出藏着就送你你色住牌儿严重有错这么忙不可丢出藏着给你你色住牌儿南村南天不丢出藏着给你你色住牌儿
0: 路南能开了这么忙不可能人心恰不心心不丢出藏着就送你你色变牌儿南家八娃这么忙不可能人心恰不心心不丢出藏着就送你你色住牌儿这些全部这么忙不可能人心恰不心心不丢出藏着就进你你三个牌儿三面了这么忙不可能人心南提丢出藏着就进你你三个牌儿养不起了南提丢出藏着给你你色记牌儿
1: 三了天明中他重点卡几个能行的事了呢母腿呢给那重开了卡几个能行的事了呢就多就没再看个路的学员三年呢分得出别次中年日子你们日照大个的呢中出三面出钱大就要搞不推断那么几提不大起更搞起了心情我才没提不大起
0: 창샤탄샤로 쿠도롱부당
1: 혼옵타 녹찬규로 티바망시 쿠샤
0: 스모알힌게 남시웅도 슈차르

0: 암라 오스동안
1: 야호도 야호도 티샤가 포부된소 다가 잡을 장라 장다 차리샤 아메 코크베 나리 유디네 퍼진 개별로 파차 유자 탄도 코란스 퍼진 개별 급심다다 첨부 개별 럽스 쳇다가 람사 신기
0: 짐단 더디부터 주도 오세 이네 부르소다 림보 자주이 티조 기랑글럼 나우르다
1: 다니에 콘조 약세 러비인다 오나 낭보 추지다 갸치 니마르 쳐봐 갸가 옌가르 쳐봐 변조 쳔제 종토고 지베
0: 종토고 쇼 뉴니에 티조 수교 지모 가바시라도 지마니에 락제 캠 카지 직수 쳔니 칭아디리 퍼진 겜니 쳔르던 송토피이 디네 범신 지디조 라조규자 레뉴시주 나주 총계나가 윤진공스다 개개샤사다 미긴베 예쿠다 보고 둘러 댐는 레제 파신 개비는 용보 낭다 유마시
1: 호치 타이는 섬유레 대스마 메샤다 나무로 중디즈 라세 유체 몸투스
0: 디디라게 야홀럽잔시어다
1: 카지 이게 쓰그제
0: 키스니마 이네 키라르 심주시모스 배워다
1: 호치 딘제스다 저와 저와 오나

0: 一年年老扎的个几年，风开雪时大，你的英国球，看那个草木是不？看那个雨季节了，还不有时。哈哈哈！老的个那风了，天气越不大，年底降个雨个时。泡沫的降个了呢，我还很生个多啊。对哒，莫让你草木冲出时，年老些的风给卷进去活哒。
1: 阿姆拉，
0: 看人家穿新能多啊，多是嘛钱的肯真是。凤姐，怕新给不到做点皮，也好多。过去么大，可不做当地做，桃花来养啊。香儿，年底的凤蝶用下的，退休高是着着钱的三不是，你们过了出个气。光大年底拍新疆个用下的，没得团队买赞是。凤，终于呢，
2: 哟。
3: 林达，咱两个去俺们组住林达。
4: 什么？列斯列斯没？
2: 哦，
3: 哦呀，咱列斯，克林达，
2: 林达。
4: 舅母。
3: 哦。
4: 俺俩这下去。
3: 谁的？
4: 麦叔拿床头的那边。
3: 麦叔，你俩想谁？谁去来个预备？
4: 特别是，
3: 俺这是麦叔他着意，请俺麦叔参加用品的。
4: 这边，请恁搞不起用个谁？
3: 我的，麦叔拿可这是多少？
4: 对的。
2: 他也请不起多啊，你那学员去，纯粹拿脸子呢，冤枉交易，退啥钱不得钱？
4: 亚娟，
2: 我的，今天麦叔给俺算啥？让你继续啊。
4: 有。
2: 现在是注意的。
4: 有啊。
2: 是不是？凤儿，让对的，明星大了，看谁谁先给这些，俺同大同乐着的。看出事来。
4: 好，姑妹。
2: 喂，俺中间拿了。 就到银针公司团队给下装药，那么啥着？
4: 你怎么说主意？
2: 他这名字像俺不是烟塘是吧？上俺这儿打。凤儿，上团队下雨，因为是年底，俺来也没收着钱币，包了小卡子么多，可收钱了呢。俺快到我包一百收着钱，俺中间那公司所在，快，中间那公司啊去，你赶走恁俺打针出去个嘛的呗。 俺真的觉得买不得，还苦买不着。俺出，快来等不及个忙个月。搿天我从下天早，厂外再拎个要紧。等到阿龙生日里，可以帮我爷子在开门时候买的呗。等到俺公司趁手机一抢用不着，让晓得俺用不得呗。
5: 晓得，听我说的都。他是可怜，出来不小心苦的，今儿个昨天俺查不着。
2: 俺俺们你当下的，给打去不的。就算考不到考试，记得，明天不加紧你去伢子，不晓得这些牛都喂。天天挨塞不晓得，老几个接了，给人饿晕饿晕，伢子来个家用我听着，你记住喂。
5: 我嘛特别差么子？
2: 还是，第一名了就拿啥？
5: 第二了就拿啥是吧？
2: 起来跑不进去了，过河路之前咋？今儿吃完一步，落叶他们才买新鞋的。
5: 俺金凤那么林子，今儿碰不到俺。
2: 你给我羡慕不？凤，上对的。米哥，也是嘛事？前天也是金凤，米给一百个，都退当个多。我那还是晓得，金凤他的眼那么大。云飞，俺心嘛是嘛生不起，今儿金凤搞不起，那么林我生不到哎。今儿过大差了，金凤龙眉拉头的，俺了今儿再也见不着。
5: 伊那起来可真结巴，金凤毕竟还是得去买水米吧。特别是买不起，他们的俺好几个人才敢用的，多用心。俺那么那些把力啥不是？今儿弄两个多个啊，大家伙都丢我们多个。你怎么这么多帅小伙？今儿俺学习，用啊，送你们去做大小伙子。阿家麦香。
6: 姐，春牛，
5: 姐，啥日子个？阿家让俺姐买回来。
6: 可把姐个些，让给买手里顾家用个一路子，古代一打。
5: 阿嘞，阿家买啥？你阿家让我追求，过年年特别热，里向的六十平三。阿家，看啥？阿家看啥？看啥看啥？
6: 今次也好是来去，替你买手给俺打。
5: 阿家，你让谁哦？替你买手给俺说啥？俺先俺要比。
6: 阿嘞。
5: 俺怎么还拿嘞？你们都给俺都牛鱼。
6: 听人家说的，做么些，给不些点子鱼。嘿，麦叔，我今次用不下款呢，我呢搞不起来用个些。
5: 哈，哦，麦叔夸鱼。
0: 총 대기 록생 송가로 요시 남사 로용 거다
1: 알레 자 마이쇼 찬스게 버스기
0: 지다 보고스다 거기 요시
1: 그치 저 제껴 걸어
2: 제서
5: 야 이다 맞대
0: 지지 지
5: 영아
0: 되다 되다
5: 되다
0: 기란즈 난리 없는 시 제 맞지 아
1: 영아
3: 영아
0: 네 현재 사실로
5: 자 자수부터 제 형 맞지
0: 도스 거 아
1: 그치 준이 형
5: 아
1: 거기야 야 혹시 도와
2: 제자 나냠 됩시도
5: 마셔게 뒤고 쓰나 아닌 거지 로만 혹시 없어
4: 클리피 어
0: 요요
4: 양 돈은 양갸 피시 아
0: 요 되오
4: 피오 어
0: 되아
4: 마셔 나 부터 이제 거기 이제 총이 그면 배
3: 나 저 주변 다 더 저거 셔 주유사 네 피 거기 봐 그러지
4: 카바나 다 가서 럽지 요 아유
3: 왜 주변 계속 내 잡에 요 이게 남자 내요 요
4: 레드게
3: 나 레사샤
4: 마이리 마이리
6: 엄마
4: 경시야 야 비셔시 하나사 저지 발라르케가 당었다 어찌 되다 도스다 저기야시 아메 주고 아 야 셔시
0: 예예예
1: 내 기분
0: 제자 야 비셔시 저기 저기 진주미 주시에 줘 야 되다 되다
1: 자 야 제가 할 수 있어
0: 어 네 오장상 분이 알다
5: 하지 마셔 처음은 나 자리 세 번 들여서 같이 가.
0: 다 누구네 용 부족.
3: 얘
0: 세 번 쓰는 거 봐요, 그지? 팀원장 나를 용두 자도 하라세. 대중이 더 도시메. 랑가 아메 차로 강물 교야 라세. 문에 배 장도 와.
5: 아, 잠만 쉬어.
0: 응. 같이 했어.
5: 네 아마 여사 광 좋았어.
0: 팀원가 용두 수고 난감이 누구?
5: 나스님은 마찬가지. 야, 신다든 데 나샤.
0: 계속 마시. 먹셔 팀 보내세. 배드 아메치 리오 교재 대해서 진행 수업시. 뭐.
1: 다리 준요.
5: 다디고 시에메.
6: 봐봐. 봐봐.
1: 지. 야, 대시다.
0: 대시다.
1: 올라 스페시.
0: 스페시.
1: 야. 대시다 말리. 대시다.
3: 올라 지게 지 대시죠.
1: 대시시. 칸 해볼.
3: 말리. 어디 잘 쉬다. 어디 잘 잠자야 돼요.
1: 맞다. 나 가 비베.
6: 가비유, 올라 더 잖아.
3: 잼자 유아.
4: 잠시만요. 교수 공자 아자로다. 야.
3: 아자, 인디. 기란이 님도 써.
0: 네, 나 좀 더 고스. 인디.
4: 어.
0: 좋다. 좋다. 아.
5: 마셔. 지진이 쉬다.
3: 네, 지진이 쉬세. 지, 지진이 쉬다. 용아, 지금에 지진이 쉬인다. 哦, DJ
1: 落叶汤了我拉斯特州的一个杨家土市我拉斯特的蒙古南地区进去能西我拉斯特站起来了马上用多钱特州在心底我马上给他们请马西你的我拉斯特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大行的下
3: 你阿拉的我来这边叫你春牛你老子找不着的妈妈我俩俺叔子俺肯记得你大多喜茶吃不去他那姐姐当妈是呢哎呀
1: 小明，谢谢啊！哎，没事，俺现在特别累了，不用注意谁。马三，俺现在就不用算账，让晓得。你俺现在打到马先生屋里边。啊，
3: 听我咱哥没接过出头，让给你们做亲戚下药是吧？嘿嘿嘿，主任，你俩这个下药，你也姐姐下病的，没事看不得这下不得。
1: 俺还剩不明多，明天吧，你去姐姐大妈这回买吧，没明白说，你做的这昨天的他那情绪，让俺接不了，你也接不的。啊，用啊，以后多，没事，让他准备全部一包，俺去三个星期月。
3: 是，平常不这么多。妈，俺那老远的，刚刚提车车上，两个人还不多，俺的排名收入下下三节，我那心皮拉多久？一年的独立节，日不准备的。 미신달랑아 껴게매 你们现在被门民想起徐梅，
7: 徐老板这，慢说，该是他的姐，我是想大姐的，
3: 想大姨的，
1: 哎，
7: 大姐，想大
1: 姨的，想大
6: 姨的。哎呀，那这么多天鬼都，呀呀呀！
3: 阿姐，很多菜水呗，
6: 给我烧些的。
3: 阿姐，多是苦的，你阿拉的，阿姐让建议。俺说上面阿家人是那谁说的？给做新规呗。可是俺阿家没米呢，俺人还是上面新个买些啦。阿家没米呢，前些大妈的对人还是买新个买些。可是阿家没米呢，俺妈说他在这里吃买些。
0: 阿子，你俺说了是叫用的，俺也我的这还要些。
3: 你也信那了？阿家让俺阿妈打开门，接上阿家。阿拉的引进同说，
1: 阿家麦小，上个麦手将被在心，你心呐，心皮查你鱼，咱俩多西。
0: 勇啊，你也想当游人？
3: 姚豆，
1: 姚豆，
0: 体力我呢，跟不上穷，看样子我呢，年终不充足的，开缺了没？春牛的天会偷牛鱼。理想的证明偷了唐国银，今晚给你杨子秀啊，洛阳堂已经最难打开有马的。
3: 勇啊姐，
1: 勇啊姐，
0: 他的银呢，年年打起个，你连续把资金打。
3: 勇啊勇啊，
1: 杨大杨大，
0: 杨大杨大
1: 姐，看路的，看路西。嗯嗯，呀，
8: 小戴
3: 小戴的，
0: 银弟，你走，
4: 你要勇马姐，快做你们的给小姐点心。
0: 我做他做的给土吧，来了我要马戏，给这十来些鱼子，他乐些些就去。你行，
4: 阿姐，大妈说三不些土些，谈到阿姐让阿拉有的些为给这个你可求。
0: 今早进米松子，干嘛呀？这些马戏，你过年进就你，钱不下家算不定，我有什么事呗？姑娘个阿姐大，
4: 你到屋头，阿姐让个幺钱不借阿钱，就当没被带上。
0: 阿拉东子，先朝嫂嫂下有事。阿拉的东边去了，听我那嘴的做，老娘点不能行，没丢了钱用个事。
4: 阿姐，上个来开始，
0: 怎么钱还多？
4: 你是不拿给钱的？
3: 阿姐，不是。瞧你还谢雨啊！
4: 俺家三万谢雨，啥年没的？
3: 有有有，年没用。
0: 然后想用吧，菜等么多，阿拉咋么说？
3: 阿姐，春雨去了，过去阿吃的啥？
0: 啊，用啊，那先让两个姐姐。
4: 阿姐，阿姐让叫子叫。
0: 嗯嗯。
3: 让了个来随送啊。
4: 让叫，叫子叫。
0: 你也让唱过谢我。谈点说咋看的？你也三岁大钱呢，我那一清清清就是。
1: 阿丽，
0: 长眉俺老高兴不多是的，比公仔还得面新个一百。谈得四句也好是，当当给个给新来车抢样当样的，俺做小狗拦住追啊，哥哥追的抢嘛是呗，两个样我蛮想欢迎不是？对的，抢俺爹是抢不抢劫总过的，我那人胖样啥嘛是呗？
1: 哦是，阿姐，抢俺爹是今年收下的嘛是，抢不抢是侬总觉得不？
0: 咱给你给是黄连土米多。吃下点做，莫去连乱切皮呢。洛阳滩的麻团和那黄豆不老好吃的，谈到吃下个吕布用做萝卜大开面子，喝不到也不行。没事呢，连乱烧着些吧，刚来好开嘛是吧？一年谈到，没买不起，谈不到你是更多没穷。
1: 是，阿姐，上个星期你那是啥？俺最朋友了，吃下说你要买的，一年充电了，连乱烧着要啥？他家阿姐两个星期囤些点做，连乱烧着啥么要啥？我们别来几鱼。
0: 我呢？
1: 哦，那在店里养鱼。
0: 是，那先点些的，俺说不想过。
1: 说话小嘞，去的。
0: 哦，的确是。屯大的，你也常做鱼两个乐皮。哦，春节俺查，你二些是呢，说准去了淘个些。你上吧，店家屯给的，不在了给零钱，春天的不在洗洁前别当大米多生呢，开片鱼鱼不是不？一年俺谈的，卡里拉同学也没洗个鱼呗，没等个米多。跟我约不是的，六十新年是过的。
1: 前年菜肉香了呗？
0: 他个是，让给俺菜肉吃啊。开始用点鱼呢，你那些淘不起，克拉大的啥生产小马是？
1: 是，下季要请这鱼呢，用点新鲜鱼过去。
0: 简直让人乐给你的。
1: 用啊， 能带不过
6: 赢啊

0: 윤페이게 키벨 동감시 워시 이네 마롱 호선싱에디 호이게 지스다
1: 샤 팀원에 녀라로 나알레라 농규기고야 메시비보 이네 다리 윤페이시다디 녀로시 코이트 데바시노 호이게를 코급을 시베
0: 녀스노 나라니게 불러 람노도 시치주니 중국에서 그게
1: 아 제다리스

0: 지단디 녜바라기 규치브다 콩게 모보나데네 기젠치슈디 레카리네 고모고바 타큐브싱에 체어리송기 띵에 큰지메 수지려라 콘즈 녜지단 바라 잡두스기 잡두게라
1: 아 또 오네 잡두
0: 오야 다제는가 시두기
1: 아 어 마샤 무비 야우이나 마체가 쇼
0: 수지려라 키랑게 기게 나니 입에
1: 어찌 네 계기야 지동 도지베
0: 키랑게 만나는 수 있는 것이
1: 용아 네 세죠
0: 레스 제는 아주
1: 이요 에 마샤스 네 디나
2: 야 무이나 시다
3: 오야 하다 지스리소
2: 왜 반도 정준아를 멍어 두루시야 꼴시기
3: 네 지라 디고르시 담아줘
2: 那这民族有没啥啥爹爹用嘛是不？你来两个买些乖乖的。买些农民多。让给了电器是。那啥时候先来丢？你能不能让等个是别？他能按住云下了不给着要的，多多云多，搞着急，抢死给古了不？着手先不耽误的。我又没有事，让我又没得啥面没吧？啊，好最好的给不要。罢了，俺那嘛是你们对手有，俺来外丢的是。
4: 罗小朋友，
5: 爸爸，俺做很多拿钱没准备。让给买箱肉给么个生皮？
4: 大姐，罗看最空的出来，多多些一个。让给姐呢，没钱打给姐准备。
5: 爸爸，买箱的云宽茶是给的，俺做拿钱没吃是不？天上没钱打真可怕用不着。
4: 让给不让能没这个预备？
2: 你就知道他妈是呗。
4: 大姐，那啥了？
5: 给他熟悉了啦，啥不是不？熟悉了啦，给来牛看做呀的，给表他些都弄熟的。前提下，
4: 你把那他做的呀，你这我还对呢，给表能干啥？对两个些为两个天，让他不算咋的。其实，如果他们对别两个些呢，恐怕家就能多对的。熟悉了啦，哥，咱就送你回去。
2: 爹是。
4: 哎，咱两个两个的过做呢，俺也心里做准备不起我去的。啥心这些好多？心准备不去的是。
2: 让个要求么多，能跟这些个，该来看能跟这些个，我先不给收拾呗，是吧？上面啊，该表现呢，该来看没多，心内云呢，得多学习啊。让
4: 个写不得好的，
2: 对的。来牛看的做个意思，老忙过去不是，但伊呢，心内做妥吧？
4: 六三米呢，跟这心意吧，年三六十个。
2: 莫过，我三十年当兵，
4: 我三十年就过当兵，偏见讨厌有嘛的。
2: 前俺来个的经验是。
6: 六三爷刚刚了，六开不要紧，连过得有。
7: 让个一起的这些，你说了，不得碰不得。
6: 好子，没事给我预备。
7: 不一呢，没事难过去。哈哈哈！那底下。莫拉，我云宽给去做钱的，这我先擦下。今晚俺最怕几个的，哪敢有嘛的？
6: 七十三岁呢，看着热。俺最怕几个被咱们去对住，去给做伢子的。
7: 阿来。
6: 七个个面，他是预备这拉点子，干不预备不是？干不预备就别人眼睛的。孩子们，七个个面点子巧差了啊！咱自信拍进各位人来了自家钱。
7: 我的莫拉，去咱那包拉冲水区的，拍进卡里云南吧？您记不起一个人？
6: 阿来，弟弟阿让，俺不去给个，抛给个家些拍进各位。
8: 年末子的，拍进顶着你来给牛买，记得俺让叫，记得，年参谋给不行的，让
9: 个的拍进给不差的，这女没穷。钱真能买谁？
8: 赵云宽，啊，彩礼新就看个，看见年轻月，天在色差。
9: 是呗，叫三兄啊。
8: 所长进来个，心里不团结，参不到。
9: 在你心中所念不起的，等到上不去的生意。
8: 听我说，瞧你阿弟没有的。
9: 赵云宽，他这个六三三九的，所念工资没能当有子，没上面，这边贵州有本事，来个几的什么酒都是的。
8: 你阿是呢？贵家男兄弟，团结女婿，别家大多是些名吧？
9: 因为俺妈讲心里说生病。
8: 可以呢？等这钱差不多。
9: 所念些的呗。等这嘛事？
8: 年纪，俺们干这样的。 俺做创作业两个呢，心就是在他这里。其实昨天下班呢，俺最头浪是在这些，让开始解决。
3: 이내 소련 어떤지 카세팅 세져 봐. 내 마간리 심주소 강다 제중노. 하고 줘.
4: 디라 심대셔 마리. 예주. 미신다가 마시네. 예식 말씀 주아. 마주 소리디. 줌네. 야지다. 경규법다. 캡사라베 유림나. 자게 갈래시 하지 뭐로. 제자 모두로 대체 해줘 우리. 캡주소나 이게 좀 어때 줘. 높선지도 리블링도. 마세 리부터 리뷰가.
3: 정부시에는 소나는 예술들이 요지.
4: 전주고 우리.
3: 이내 문들이나 아끼고서 연문도.
4: 됐어. 다리 워시오 말이. 근데 세우면 예시였어. 두서 잡지. 내사지 지시.
3: 용아. 우리 저 용과. 너도 저거 클래스가 중인데.
4: 저거 선사. 가르세 세시야.
3: 정도 오라고 근게 상해수 열시기. 저거 니 또 쓴가 주위.
4: 용아. 예시나 좀. 또 쓴가 줘.
3: 좋아.

0: 이나 시그 베트 아메 규치드와
1: 이제라 레스 예시다
0: 어요
2: 몰라 암라야레 뉴스 중에 주니르베
0: 어 제샤 자크 아무 시그 경고지 봐 로카시에 코네 소지나 수우인스기 이네 버루네 좀 많고 하제 탄도보도 양버시 니에데는 소자한 주니 야호도 차가 정된 시이라 캡상 참모도와
2: 张个唱过些呢，莫个马子老表马子，开不上去的，得不落啥去啊？莫啦，其他也从军行的哇。我听说上古的杰森不是的。莫啦，欧云快给俺听这种些些事，其他些人用过这边。
0: 用过是，马用不肯这事。
2: 你去牛面子，是那顶做什么都。
0: 张所长那两个去牛药是啦。
3: 重庆那了老将也去个煮牛肉是不？同个全部院长、电台军个是。
4: 你胡大把大些话生气？永焕，对的。迈向个大些的，我那也有多。想出去来别家当官了，赚大些忙子都是。
3: 是。
4: 真正有事业的，罗源他两下个永远老早，老早就被打了的，就拿做来没见多啊。
3: 卖下了没见有啥事，陈春有事业的，没晓得明白啥，卖手给他做啥？前头也要凶些。
4: 做些兄弟，那才行的，朋友带队，来年苏达来些牛多。
3: 上对的，莫不拿了重大田园了，这什么多？
4: 俺俩最大很多重点了，没晓得人家两个要你们个要些，来日忙不住了，更这边的家事。现在，
3: 俺俩最朋友组成几下制度，女婿忙事都要些。
4: 来是，其他土地不拿些。

0: 다리 가림에 그지. 가서 내가 대야 치고 마시베.
1: 저 수수유. 수케가 치겠어.
0: 신다 수유 봐. 로연당 기계부디다 범위의 수유.
1: 저랑 그 용한다 만샹 수유베.
0: 군인마다 어쩌서 매봐. 아. 내 사바소리 박조 수고서 하지. 소저당 위치는 매. 갈 수유래. 주지 저르스. 내 사바소리게 님도 주지 저르베.
1: 예윤기 사바소저 초통시 과기부자.
0: 아. 대중에 하고요.
1: 맞죠 사바소저 소제 막하셔 주어리. 로야타리 개배 중요하리. 거기서 가서 드네 시야 가리는.
0: 자문에 통보지 야나 통과지기요. 네, 진포 남아린자. 마이샤게 군지 마셔 용그르베.
1: 대자브리.
0: 흉콴다 마이샤 저와카세. 자뉴시 군이게 숭갈게지 갤군이로요지 신규베
1: 저 셰슬러 랑고치 덥치니 정말 라마시 쳇지 사시디 레터디 님중 정말 시장 치지
0: 땅에 그그 숨숨 치기요 돈도 갈치 그래 아
1: 저 야면 디테스 쳇도 저랑게 추도 괜찮은 공수도 여러분 당자 사바 소자리 처음에 계였습니다 거기에 보이시는 계주 로징이게 도움이 좋지 해버리 저랑 조기나 표신 다그리 처음에 삼탕 말이
0: 나 조기나 진어 징분 그리 좋으래
1: 님도 최신 다그러버
0: 따라 처음에 마슈다 범디 시가 랑게 유유 여러버 나 좀 그냥 로지
2: 조뇨 저다 사시디 총수 주리 좀 하리 다들 대념해서 총수 요령하니 Kenzo sotu zuyala, yeju xiasu.
3: Tabi yasu. De gyasi tak suduwa. Tonto bige changzui da, jikxie xiasu gebi ino, cha sangu xiongwa.
2: Chunyo, rantan de luye tan leza, nira qime zime. Tati leo tenzo, tingwen man xiang ke xiu wari. Zhu luye pixi ni sabi yu. Yine gui duen da, mengxi zhigu leo tenzo, nyok sabi wari. Ma xie na, suyo khan xie xie da, xiong le khan xie xie, changzui nye wari. 이내 겨우 강우 대소 소자지 보세 봐라 추세 대소 권내 주고 유사 주년 시면 이거 해야 믿어
3: 요 조용화 나지 대배 주고 낭다 먹어
2: 용화 장류 지인다 부다시라
4: 조용화 장류사 나 레수 양 시라 친수
3: 어제 드디어 시험 마시
2: 탄도 조용화 님 부서 주제하다 강부 삽자 시야 흑사저 된사샤 알레 주가다 니 주가시오 장게 디테일에 역시 좋아 조조다다다 예시야 된다 대소 타제

0: 어제 가져서 간다 그랬어.
1: 암라.
0: 원도 쓰지. 어제 펑크 봐도 정기나 쓰고 있던가 친스. 제제 어도 쓰지.
1: 디디다.
0: 디디다. 가져서 사완 찬도라. 펑크 내가 주먹에 갈래죠. 오네.
1: 응. 드리니 몰래지 마.
0: 어제. 신부층에 아,
1: 나는 문에 미조쇼니 시에죠.
0: 니에 쓰기도 와. 포모 타신고 남아치네. 수수 아마큐니 지 쓰이고 마시.
1: 나인 신에 니무도 고토죠.
0: 장게 포모 체인데 포모에 장삼데 요르다.
1: 암라. 나 후이에리 후니 카가치 쓰려고 이.
0: 예, 럭스 망고 개비히 체토야 민도사
1: 가리노 미대시야 가로시
0: 딜레 탕츠치 부구이딘제 스디 댄댄 금제스 유베 다시
1: 봄두구딘제 냥우통두 오네히 天来也来 탐두
0: 아지 잔에 쌍로 망고 마동 지딘토기 텐다 망고치 삼보 마시 꼬여버시 급딘제 시키두 텁시 가서 여시 디모장 글래시
1: 두구디제 마라통 좋아 생비
0: 펑미디다 메지 큐고리 생부두베 큐고 마시 내주 마고 규제 포무디에 겐세 미샤 근제 최고 유메 포무 시야바 닌규지 뭐
2: 어야 루사베 루사 바다 규시 어
3: 왜 왜? 내 말다. 지금 길다.
2: 그지 저거. 나한테 대면 그게. 사바드게 기제 벌써 이름이야.
3: 지금 가봐이.
2: 무대에 통수고에. 지 대게 미워요.
3: 리리리. 저 중간 하나 줘.
2: 쟤는 뭐든 이해할 등기다.
3: 어, 기기기. 기시.
2: 뭐야, 따라 기시.
3: 어.
2: 그리 동라.
4: 你叫了某人的路去喝几个让你们都点的让我去你要买去金凤让谁给你四个多带住看他让我们去买去我让你们都住住的给不下去不行金凤让给我同学去我后天给你健康证件老忙不是他钱死表面也长命的同学让你去住我路也他的点住都一起让你们都住过可以呢让谁对度
2: 前两个让谁也做，俺光吃就当见，让女不是。
5: 我吃就别。
2: 懂的，可不懂的，当啥子那么着那嘴。
5: 中没钱。
2: 你去中医，让俺阿姐姐。
5: 马上。江西把子有啥真不对？大大的事，这不让我呢，快点吃点东西多。送酒那个跟这有没辛苦啊？我呀，当个中医的。
2: 啊，
5: 杨啊。
3: 今晚我也得呢，吃个血，啥把手术骨头脏，看他家那他们总有的。哼，既然就这拉好多的，最牛的。看女婿，说，你让谁的？
4: 俺中民。
3: 你们从前没得那尊的东西。
4: 别了，不来的。
3: 压住些。
4: 中民。
3: 就俺们自个。
4: 中民。
3: 压住俺们自个些。就俺们自个。
5: 啊！
3: 啊，叫，啊，给他，给他水吧，啊，还是花钱，俺修都交给你。王安姐，王安姐，走嘛是，我说话干净，走嘛是，要，就都叫就行。今晚呢，金凤哪个家阿是的，你给他再打水。啊，这大胡了，蛮想给当冤家嘛是吧？
2: 那那么多，
3: 要是亲戚。
2: 沙瓦怎么做脸的？师兄，你赶紧想嘛是？
6: 兄弟，你要再女婿，你沙瓦赶紧死一个是的，你除了赶不走，还有谁对啊？
3: 老陈，要上楼去。
6: 嗯，
3: 给钱呢？要再学的。
4: 아신도 베지 마음이 신유 없다.
5: 어서게.
4: 아, 가리메 그지. 라고지 세도 와.
6: 준요. 잘 심내 유바. 네 신기.
7: 지리니 호제리고 참 소비.
6: 그 소비세.
7: 그 신포 라고자사. 니고 참 네비.
6: 그 신포 라고자도 왜?
7: 어. 세마도 한롱나 그러베.
6: 그 신포 라고자야 그리나. 매교 다음도 와.
7: 매교도 다음도. 호제리고 신포 정진나 조유스레스. 신포가 저도 신미도.
6: 공문에 최소사시.
7: 这里我年轻的年轻风俗气无语一年三不是等对我爹连桌子不年轻些的当然有马谁让个新马谁俺的宁路都要养俗我爹这个却说啥下三个婚的是不是你年轻风我年轻的女结束让个新贵呗接了俺阿下的东西女民都俺让俺女一边从哪是多年轻风接头没说了年轻的家老些都要买账春牛
6: 俺们那狗不是垃圾的啥时候那几面年轻个月这些水呢就不要马上我这个是先加了住面子特别是啥都还没得过俺想个你个特别门口当兵的偏头门头哼俺以前没说过前面路面是大学校啥个新个马上没过我那出发的这算账怎么做还是现在你个门头当到俺家个过财家亲戚风俗之用的那个你老哈书记写不是你那个给了直接被马在那么大业账
7: 牛角不是天干些些话记不得空门呢他写上去前的凤儿给快养马些不些亲自整马出来
6: 对不对不对不对不对凤儿花钱呢快学会用的凤儿拿罗宾呢快在电视顶着拿光着的年代的给比比比那猪门多啊凤儿历史的钱呢养快学会住的快凤儿被他拆的些有那有多也没多前的凤儿给真快了快学多么有也还来学多一个是他这差不些养凤儿天从街下可以呢
7: 凤罗进去算账，过去成都人家别见你，是哪个养我水先生，凤给他是给去买不着。

0: 부장님! 부장님! 들어가 주시오! 보시라!
1: 여기 아지 이게 레나르도
0: 우지르고 마쳐주셨다
1: 진다 니에사스 레그유나 선이슈
0: 깨다니 말아봐 지는 거 레신쇼
1: 이게 레나 아지
0: 우지그리 결마 선이슈
1: 더 쏘지 하도
0: 우지그리
2: 남식자 왜 이걸 쓰래
0: 아니 이게
3: 호지 윤페이
0: 마키라, 지금 와 쇼비.
3: 윤페이. 잔 소니의 국유야.
0: 키라니의 국유. 키라님도 시켜다.
1: 지금 윤페이. 남시에게 회진골, 계속 하루 유네야 다시다.
0: 키라다 좋아요 말이. 호제리. 시루에.
3: 윤페이. 생마이점 능가지.
0: 트레키랑 아닌도 많이 믿나. 네 키라디 매깁샤고.
3: 유 랑게 강바야고 제중아 니에 조스시
1: 叫
3: 개징마지 니에 람사로 용고
0: 조

남생께서 따뜻한 보라게 안나서 장가루기 함을 첩단기 캐주디고 주난 살베지리야 안나서 수근님에게 첩춘 통도디 시디 잠바 토스나 용서 드렸어 샴티즈나 이미는 아주 무튼의 남생께서 야나서 매주 콩가종 어 송세 구제 총대 범수의 첩디나데 시진기 럽슈아기 범은 냠상은베 샵세시 구제시유 남생께는 통통령 안에 비수엽쇼

0: Surbeni, membawe kuntenki soetu, medu mirunwe, menashi. Zobe surben gambu, doko saksetua, tewe simtun juyu. Wengyang, doko chasar, surben lukumi.
1: Inele, doko chasenala, surben lukumashi.
0: Nedi yuchurtu, shoguni, rije chasatan, nyamba chantishi. Mishu chungchung shik dangne zuebate, shogui tang, rije sha nyegi, chowa tangpur zhene, cha nyongbu shik chegi yuebe, mena shenda goebame. Pabchakwe yuejurni, niyati mumbawe longu dongcha yunzin chede, ceshi toshu ki tohne, mikze ki rije chowa te, nyarca tupu cheyu.
2: Aja, ne pamuk kurdum da ama.
3: Cibri sorusu cibri.
2: Kurtuş neymiş?
0: Ningun samsu, cirin tün çubki, mikse ki menasik çöğar göğü. Komki, aşan çungtun çiğdi, jidin tu cikne menla çöğ çöğ batan. Nini serili çöğ çöğ be zişinşik tuğar göğü. Zhongdu ni, sati do jiwa shik imbatan. Loma rikui tu sotu chi gigyo be, neti zixin gigyo ka la gyu nga qinpo yu. Poa sowa tang, lu sung jiewe, ludu do jie zhonglu menzan ni, nyegor ki naksip chudu gigyo yu. Tieni, cilin tunjub, redin tu gyo be, mi yu zo di yi.
4: Dedu, dedjidu. Sida, de loma de jeshidu. Nga zui loma zine songje, xiamli ya, cui wuxi. Dedu. Dedu da, chun jushidu. Nga zui di ngogin da. Di ngodu zamba, inji, surne ngogxi. Di gizne ngobi na, zawa che chukxi. 제자인지 수르네 클릭을 먹으시
0: 루디 도치니 편종탕 세준소 서구망보 협유부탕 메도기 서구 연실치 루디 도치 계사를 용교로 샤첸진부탕 정신 낙제치 류취 코든 제배 솔루 지신 티리 근크샤 잠라야 계사를 야부 용교유
4: 대신한다. 강시도라. 강시도. 다디 로카츠치나. 로지라스 심시. 아세 대수께제 로지라스 신교르베. 로지라스다. 다디 로니스라스 심자. 자와디 도스 체도.
0: 루디도젤 탕괴체. 케마탕 로아소탕. 로제규곡베 뉴베덴유. 제제기 루디도치니 대외 야바유. 된줍징외네. 루듀도 지직라 지제 상강도 심바니 치중 딱다이
4: 로직네 니바르 친교 딱다시 게제 로만 치미나 멘자야 제초고요시 이네리 도고나리아 루비나 도스 체척시
5: 마젠 로라
6: 어제
5: 나 로용구유 예키나 가르케도게 직신나다
6: 가르야
5: 지기 루듀도 지시 지진고가 치미
6: 아래
5: 대지 준한다
6: 영아
0: 진에 꽝마탁베 루디도지 장마식 주부터 쇼파뉴베 리제 차샤티니 심세 소외 교샤르체디 셀라나 모고수 마친 로라니 주부도고 칸키 마친 임부터 Setun lōshan nē pēpē kōngkī, Setun kī cē yā bō sōtū bā zāng mā sē, Sāgāng kī tōgō chāshā yā kōngkī zō chē sūbī yō. Chāshā tī cē lāng nā ngē bā tāng,

대지 탄도 출웅네 그그 이유 가정대 탕탕 서도 차샤리 심나르 덴비 초심시 초초트 나즈 탄다 도고 차시 소단디 루난기 도고 차시 소단 능신 소고요시 루난기 도고 차샤 샤메 도고 차샤 양스기유 배시에 섭제배 샤메링 망보엽니 대체주의 차샤탕 탕자보 도고 나룩두 루주탕 지심니 젠두르 체시 체마니도 남징은 테니 룬진치 쇠든시기 최샤탕 초심샤모 캄가르샤무지 샤메리 티다기 엠시 주르탕 집체 조회 세리티 탕탕 냠두그 닝지 배샤니 닝지 사감 천다기 튠제식 인뱅원니 낙제탕 정충 감기 좋아 대유 도과 차세 치심 듄투 루듀 도지탕 황과 이 좋아 대 유엘라 메라 식 처지유 메도아 도과 대 최세 뇽베오 세리 쇠베 루주 뉴 강두 체니 탕그 좋아 대 추주 체라 신나르 덴바식도 졸기유 리제 차세 좋아양 대외 심도 친니 너두기 좋아식 졸기유

0: 심세 니 세리 잔 마세 창매 가부치에베 세리 텐저트 믹세키 메세 뇨아타 미리키 츠와뚜유
1: 클라사 겐시키 뇌니 룬진키 텐저니 셈캄키 로지식타 텐저시캄 초르시시기 심세 대다기 균진배야 콘츠 뇨와 멘자와타 코도 멘자와 싱니 심세기 덤규티르 낭드 서바뉴지유
2: 마젠 로라 대지편나다 제도디 최도시 낭부
3: 세나다 탄다 계도 립시 이내리 도고 차시에 체려야 차샤비나 체지 응알레 요마시 제장아주 내디 세리타 송제 제바타 민망체기 괴구시순니 도고 차시티 초와 민저와지 소고도 간다 미세 소고도
1: 제춥체외 닝구 데스마타 쓰리 튠둡기 마첸로라 깨당니 사강 체리 야도동규테 튠둘체 먹섭팀니 로지카 쳔베 튠둡기

0: 아티니 공기 차샤사르드 담보티 인시 냠뉴메바니 공기 현재 최수티 트리 튠줍기 탁주 쳇답니 심충아 건드시와타 호르조 쳔부 현재서부터이 사강 건드니 공기 뇽아비에리 제사샤다 임바타 사강 코르유타 세기 뷰체 초외태기 되고장마 공기 갈롭슈웨 낭튼샤다이
1: Dilu tawa sumbe tse nishu chik nin saga ngo che du zamba kya nguye te zu tsangma karjang rishya Likwe liya lenjo kya suyum shi Che za mi mangbo chige rengwe to ne ane kya nga liya mingda kwe be che la Gondre mangbo chige jikji nye du ki legdo Kup te du zamba agu la ji nga zui saga na pep je dikwe li shu su Kongi kya nga ten liya jimbo na ri shibari ton du nang me ya bar kip je gu su
0: 金门的这些的田园托了呀，空气巴拉是些。我们人们常买那金门的这些东西，也许在巴里吉布那街，人们真正做不了那个故事。金门的这田园，俺最是俺那里呀，偏远多。接着，天南巴，土路地不难是些，吃不通的，俺也木呢，从那么扎起去。沙岗的强定天，那我南山没板，明大龟山丘，就是咱们这那边有个话说，地坎连着一个满布提不提。 前大堂、观众玩堂、观众堂、观众玩、秋米堂、麦道总玩些的，这话说不懂些，这三十多句。

0: ཁྱི ཉིན་གི་ནས་ཐང་ཆུང་བུ་ནས་སོ་ཐེ་བེ་རང་ཤིང་གི་ནི་རི་ཐེ་ཐ་ཡང་པོ་ལ་རྒྱུ་ཡོ་ཁེ་དི་སུ་བུ་གྱག་ཐང་ན་ཐེ་ལེ་དོག་དེ་སུ་ཅུ་མི་དང་ཝ་ཐང་སུང་ཆ་ཉམ་བེ་ནི་ཅུ་ཐུན་ལ་ཤིང་གུམ་ཅེན་ཐེ་གིན་བེ་མེ་གོ་ནུ་གི་ཉམ་ཐང་སུ་བུ་གྱོ་བ་ཆ་བ་སང་གུ་སག་ཤེ་ཆུ་བ་ཏ་ཕི་བ་ལ་སོ་བེ་ནི་ཅུ་ཐུན་ལ་བུ་ཡོ་ཁེ 铁定苏北几次菜人不穷呢宁策杀鸡给女巴微信参不堂年过女巴来过马赛苏北女秀穷我堂苏北男偏没到别菜几日碰锁没地巴苏北了国内给下年国州土巴拉索地堂给几次忙不点月巴丁菜堂吞别苏北几次米地堂给梦西一巴年过
1: 俺这苏北人天天忙不起来吧看起다시깨부깨부찬이야소름지지봐
2: 네네
1: 카지양지최고최세루야소름지양카지매고깨부찬지다깨부차당도소견하지개발지가도여러분
2: 나대체바첸부여러니되게그게베리디베샤위
1: 안
2: 주대야소리니가르스그랬으나구슈당구슈기입당리입스그래그린디디참부레지주민도시행안주가르치그랬으나구슈대가르도스나구슈대두스제브나두심나구슈소리도와조고디
1: 어르바
2: 아데야난주가르다베여바스나최전디학부스다슈디학부초고셴보
1: 다나저소베줄판게스지메베판메베
2: 판판
1: 판게스
2: 판하고그러나지라
1: 저심
2: 게디가르도스나두스야셴보나리디디간샤브나굽디리잡부지도와
1: 다디메디학부르바
2: 레메디학부레타코니니라가르도스나난주초고디학부디대단리야야구요마레俺最那么句，前两句，前个的也有了呀。比他现在多年的做，俺的忙起，别的超过出多用个多啊。每家伙的开的都是那亏家伙的吃路的可把要的是呢，下一拿落了要的轻松啊。下场八百我的要的，超过家伙的吃路的可把要的是呢，俺那做生煎年牛要的是吧？生煎家伙的是吃下用的在呢，俺的舅妈给他当开门他当去开的，吃不当的最他了呀，吃路嫌不多啊。我呀，他超过那路了，走路现在有不呢？俺那走路第一个脚尖，第一个脚嘛，可能都是那年个爷爷说的，咱爷那可能都是那爷爷说的，咱娘那也年个钱不要的，超过钱不交，钱不差也得呀，基本俺就是给那子，那也给年个钱不现在有了，过脚尖的那差不。第一就咱那可能都是那俺做，长大当那几对可能都是那超过钱不买家吃苦果的，嗯，超过钱不买家吃些，超过那路给走路的就别的，就看都。제제안가르도스나박비워디바베나쳐셔는건조디바야시아요바진고디바시아요소르딘다춤바나아니대단래야대기시아사스라브라아니대단래야펜바쳔보요든다리
1: 미짝버스니데다샤다마르마르바디나실루르바실루디파맵스디시에소샤네게다처비제디게좀버바디제딱딱데비고기나게나
2: 응거
1: 데치고
2: 어데야데나니지단치나자든게지든나샤당부데가르도스나你那样子，可以引起民警的，如果个记者的跌宕过不得，引起民警的，俺就讲个写过不得，大致的些，是吧？对嘛？这个都是呢，我搞做下一期，是吧？等等，哎，都写的大致，要不就做过的，好像开钱不得。你不得搞的都是呢，但每次几块了，他们几块了，第一把呢，这的军装的嘞，第二把呢，他那地狂了，他跟狂了，随便一抓，俺们不过考对呢，这不过的钱嘛，是不？堂堂永远给干了呀，俺就干给白不起过嘞。俺那修女头了，他没头了，干过车头嘞，干部买不起，下窝子用脚去，顶着起都不能，俺也不学不着嘞。 sumba de karar dosna ani tyama tyas tyas chena da o ngoma da cha de gi do min do ra di che je ani karar dosna so so yani pigi jengu de job ge ni job ge chang ani ni sub sil de do min do di chi su go re di sumba de sha si ba de karar dosna ani se ju gan le ya sa dung to nyom chi sa dung to nyom chi ani sa ju le ya ti zu che chi ani che so si ni de gu jo le de yu s 구조대 균도 거라고 그거 라사고지 나로래야 마달래야 추즈 야당납 주듯이 구조대 그거래 라사고지 나로 리다르지 용 그거 대파피비 안에 가르도스나지 다 가시 드림인도 마시한 가시 된다 요라다 수부 자고 시부 된다 요브나 타코마 에 뉴타고라 캄보스 얘기 안 캄보스 얘기 된다 체시 된다 요브나 안 캄보스 얘기 가르도스나 믹제데 야부지 수 홉디칼마 맘부 좀 아래 단다 된다
1: 봐
2: 에 가시 얘기 갑게 메세 담한테지도 캄보 마자고도나 믹제 야부지 수제 사고지 나로리아 게마 칸즈시 뉴응도 땅에게 된다 믹제레 마시 나 다와지기 나로리아 게마 주조 된다 용포라 말이 제단 디가리아 랍샤 아니 디니 가르도는 슈구 슈구 됐다 대단기 겐구와 안 탐보드 소소르다 맹가르 대여 말이 암지랄 저와죄여 말이 천송아 나차 용마용스에 소소야 라래되어 디인도 전에 가르도스나 만조 창미 베베 제제 당당려야 딘다 지구도스
0: 세리 당 튐베 고니 수부이 지체 춘진 체규니 토뉴 딘베 서동 당 체린베 류종 녹 당 튐베 쥐람제 당 저와 탐습 유비 태양 튜균 도금제 밤 양나 칼라사 쥐미 바사웨 쿰시 토르디 모세리타 시리 두리소 사제리 참마 토뉴 사웨 쿰시 자바 체괴라 지갈 기지에 당 수지 사제 친소 수포르 근이기 수지 코드 지규 원삼 용어 체괴바 마세 칼라차 토부타 식지 망보 응아체 망보소 자원이 세규미 태당 초총 체타 림비 류중 체규 균큐 체디 수베 독슈타 샤니 타 체기 뒤체 원삼 용어 비괴 신양 년랑 소기 주바 최탕 퇴신 심칸 파피부 용어 제 균큐 체 통나 수베 지체 춘진 체 도바 마세 대신 탕웨 초와 주통니시
1: 아 샴라 디링기 주시다 저와 제제 견랑이야 근데 나냐 연아 제가 근데 나로
3: 내세 기랑아 나 디게 근데 쉬어디 응 안저 쇼레스 류종 혼도 지규나 야매는 안저 쇼게 믹스에게 륜조스인데 개 고유나 지 근데 쉬어인
2: 나 류종스니 데 초에 나로라 이제 민지 제 그래 초에 나로를 제 지난스에 쇼게 안저 쇼레 제면나 류종레 로아벤데 제잖아 에 비메조 지로레야 슈글레 제 뉴온조 요 그래 이날에 미잔 나로레야 짱데 제 천주제 제제 전조대서 강가를 유정콘을 줘 그래 지난 그 송에 대해 난주 졸레대서 강가 디나로 줘 그래 다 이날에 가르도스네 지난래야 졸레 지에 매비치 아니 레가 지에 매죠 된다 이나 아니 쇼게 란제 유정 제게 거버 여래
1: 다 러브스 쇼미나 안 세리다 튐바다 세다 감 제 계좀 물어 봐
4: 기린기 레젠 딜라야 자가르탕 추와 규바 라소바 냠바르 제비 린종 샴네 켄두 쉐징 창 제비 린종디 냠두 러브 듀인다

0: 다디 가 힘소래.
1: 예라르고. 랑기. 랑기 넘규디 야우미도가. 어그중라. 도체니 용마르다.
0: 기나게 아디데스 마베다. 샤우루스베네 저기. 장부슈너. 마르네스 대후제. 락세 심주시에 대유.
1: 라르쿠지 팀제치아디. 심주칸이 큰용네 삼담지. 띵안소 견접스. 견규체보다 지구지. 是吧? 최고의루가 전부 숨겨져라. 집게 겹숨 치셔요지. 是吧? 라스스 미그 뒤고 내가 되게 죽어라 삼다요 맞다. 미경 링즈 채우지. 미소 예장민 되다. 로디게 나는 약게 근데 치미도. 예장민 생리 심주 진예 직내 퇴주 튼튼 나가. 락제 신예다. 토담부 신예기 우지민의 차르다. 랑게 겨스 미스 제스미 치나마도.
0: 용아, 심주강 우치수 다시 사유너. 네 모두 마시는 유구마리, 시야마도 나를 라유 삽입했었어도. 나, 네 우치에게 구제 남태소 당리주의.
1: 뭐지? 넘겨도 양타구르도와. 야, 도구동. 주장루라, 전다지 기란 년상시와유. 덕이 년지 내공경 안 조차와 체조. 콘주 님들로기 천세 캐비차를 리천지 소유 송기 진지 당리수니에 수단난가.
2: 계란주 심주하는에 경화시 대시다 연이수 대시매대 기지시.
1: 안수 주도 제사. 계란 삼시지샤.
2: 나에 나 용마지.
1: 계란 칠레디자 나무지. 양조반은 뉴욕이라 치자가 차례 규정 난자. 안수들도 계란의 삼민도.
2: 니카네 로베마도 니분은에 마트네 계민도 이내바시나네 대미네 남자 십질란바.
1: 대다디 계란마도 수직의 난통마지. 계란기 면모순다. 계왕기 미는 안수의 담사.
2: 계왕수 대시님아.
1: 조정예라.
2: 아. 키란즈는 전배 없으리. 디
1: 전다디 개침시라지. 튕긴디 중자배지라. 망조라 승수당의 치도. 키란다 소장 예라는 신기 개왕디제 국기 개난이게 겨진한다.
2: 용아, 네 삼시당초. 이내 소장 예라지시디 카스시르다. 제대니 콘로스시겹쳐 주매하고 무슨와.
1: 레스 레스. 주장루라 터지나.
3: 왜?
1: 용아, 你还好说。

0: rangi haku kuyoshiba.
1: Nizudi rangi haku chungwe.
2: Amla, mune che na shinda keme do samdendu ngone bet tomsu. Kinasunda, bala da kongi tabro digeche, tando shimju kangi lero digege, lo mangpuchigi nala shiku dinde cheyagi, gyumze khashe, tabado gyungyu cheyag khashe. Nganzu sosu rangnige, rangda shimju da sarbi chebe nyingdu lo ngage lo dan toyag chedurba. Yurung dunzam nibe ler gozu be nyimune, tsangme simshu chirkige, nyinze sumdagda bed lekche debji, ta tanda, Samjo chichojo dinde kashe ya. Nga da lero mangpuchi. Da jima lek kharche gu yume, mune haku umindu.
0: Cheza, nezu dinde shitwenza, kirang nipabu ni, cimdo shira chumba. Ni haku uye. Tengwe qinchang le, kiapa qiri suwa zhi suwa rangi xingwi wei. Nyingdi loo kia wang cang ma, kiapa qiri suwa qimbo zini yi qiep tu wei. Nizui di su lai su gen zhe su nga xie nyu yu, gup di du nga su zha li gu shi. Di du tanda le, si ra ge ka gu yosh da. Kinzu tanda le, di xio wii ne, xin da xe xio xio yosh ba. Yine gup di du, le xio wii ne, cua kyu da biyo ma shi. Che za mi mang gu shi, di ne bai tuen qim shi. 이내가 신유니에 되게 다부도 타큐 없이
1: 지자 단장 암라 시에든 소 뭐이기 니즈 샤다레 만즈닌 디솔레 디르는 지용예리 갈레 망부지오 비오레 니랑 삼시투기 란시제 랍준제 소용예디 지선의 신은 계급을 리기 비오레 충선의 시에나 랑스스 미세다와 문두부지에들이 이내 다들아 같이 되지 맵지어요 불안 단다 침치하자 소스 다시 제두요 마세 랑리에 갈치니 지열선비 이지 땜부유 마세 불안결리에 갈치니 맨이 밤은 이길 잡주 다 찍듯이 해줘
3: 연달라 결혼식이다. 네 자리 로마 고치기. 내가 내 동향 인식이었어. 결혼순다. 딱 그 전 가요 너.
4: 내 잠시 앞지. 멋이 가게디. 쇼를 접지지디래. 난 주 심주 강기. 미리 레토르 법도. 주터 가외 리사직다. 지구 잡지. 나 구지 증언에 삼시치 두기. 이내 년이 와라. 랑게 삼르로스 강망망지 개바규다. 근데 제비는 데레가 제투야디. 레라브시 큐니 마리. 조고무촌의 약슈지. 지망 안주 레적 갸르주치류 미고르다. 레마리.
5: 로듀 감사. 나견주 소장 유라 선생님이 마리 마리 어 연장 유라.
3: 알레. 도슈아.
5: 알레. 레스 도세나.
4: 롱니에 공례. 먼저 롱례 디강라. 정시 카 당부리 지투브리.
3: 맞네, 제 사브리. 롱아제 심으로 제거 중.
4: 와, 제브지베.
3: 어중라. 니마저 또 제대로 정 말이.
4: 국가디 난 친구도게. 디디니에 국가디간 되제.
3: 맞네, 제 사브리.
4: 아. 어, 뉴디에 말베 나 제주비.
3: 예. 잠마다 잠마다. 뉴디 니나메 나 제브리. 좋으래.
4: 메도르 니에스베비. 몇월은 얘 캐치오르바
3: 예예 멋지
6: 갤라 지난튼 너 마마비지 까르고르 갔는거유
3: 전 갤라게 사주 심주 속을입니다 시키 주기 니엘 록레다 굽자 고시 디네니 누구다 몇월 기인쓰기 또스네 조스다 진짜 좀 오바
4: 왜왜왜 말루의 통민도가
6: 갤라 루마도네 간다 태오르바
4: 어 롭지스 대오르다 니에 디니 전수시야지 계고 삼주
6: 아직 따가르고 나오면 말이 돼야 돼 조광구 이다
7: 林奇，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住！抓
3: 我不应该。他来不干来了。今天你要下去，小心啊，爬楼梯，而且打个中医。人，快注意吧。哎，叫他爬楼梯，而且你们多，记不记得？你得注意点，小心。顾达，顾达，来顾达。老年的电不打不的，声音推脱去了。呀，
6: 没得，就光顾，叫他退休那一路顺的去吧。
3: 你叫他去做，少了东西是那些票吧？你那个老年大爷嘛，懂的。虽然很多录音是多，俺没比不的，钱得表示，俺那是些。俺些都有病，所以梦想我一年说的下。嗯，怕联系。叫个，如果他们多些都没多，现在得做，说说的有点，先说。
6: 前几天是，把事没办好，
3: 有休息，我。 今年的电梯小车子路，可是电梯小车子路是这么这么修了。林奇，老些事，我们的养护室头，通道高头过前面呢，每次跑起用，每次搞不赢呢，让给卡上去，搞不赢下来，你看清楚哒，如果要不给的，气炸不是？
6: 用啊，你先说，你先说。
5: 年年三了个对对，俺苏苦的一月，给咱给个那么大个，我年三十年，车子租车上路前去么呢？经常了要不赢大了。经常能不行我呢先呢，俺俩从哪去上去？宁都老个，下来那年头是我呢过来是他的生病，俺最小为我呢吃下病呢，婆们去给你们寄了两个天不送去过的，不陪呢二顶马是，俺最小为特别二顶马是不？婆们的兄弟呢，苏苦要我没白干了，哪个女不掉去？
4: 俺我那姨，婆母的，怎么这是拉肚？啊，嗯，嗯，张兰，俺说，我是宁波人，是吧？人卡着下雨呢，天卡雪的，你若不去土边呢，人家若不去个人。那先天卡熊云大了。哦，送他。
5: 哦，俺最小为宁都老家呢，卡城用过是白了。
4: 广东白来这的，迷茫不要破三不知道。 没事呢，我们小薇听闻广东北一直当地，家里西站集结，并不少了，就不是的，是吧？谈到两个人全部赢了，我连胖也是的。没事，罗尼个急了，同多突然广东北一直当要的，一直乱了，丢人钱不要的。
5: 既然我这算账，就看几天呢，光不行到好不是？一年俺阿们进我呢。
4: 岁岁旁边水果，二顶买的生病，没事呢，旁边把拉床，
5: 俺阿们去个，开开片头也没多。
4: 我那旁边是也的养俺我几多啊？哦，光没错，都是的，俺到时呢，同多村都有，你姐姐吃素都给带我，团大的水长了，肉吧，切土个都给带我，用多。
5: 既然刚没有他个让给老爹是。

0: 경은 장게 볼을 깨 신규였어. 신유매 봐. 샘어도 멍스 깨 줘지.
1: 연보. 디징에 랑게 다야디. 볼이 깨야 주어면다.
0: 랑카르 시스 유베니 하고유. 이닝에 레공 리슈게사.
1: 케시랑 아주 심주한 샤시메너. 디징 랑게 돌로드 궁금하지. 연보. 잔예니 심주한 레자. 심주한라. 나리 샤신체 요시. 상게 당부 제방의 삼시 토기 이내게 시태하지. 상운의 류마통 직문도에.
0: 지제. 아니 분주지. 계제 가시. 세비는 기부요 마지. 나 디린 기부제 볼게 고성기. 용도에.
1: 지그지. 볼게 없사리. 능이 가시 탑조르다.
0: 야. 줘.
2: 야, 대유시. 야, 대기다. 야, 대유시. 야.
3: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0: 들은 김도 나니 먹어 아.
4: 가자가. 나니 눈에 들어서 계제. 계제 세고 삼주게 아.
0: 님들게 튕기고 씨 처음이요.
4: 씨 맞아요. 그래나. 아.
1: 증마사 증마사. 나 저 직순에 계스. 이내 계제 님들게 튕기고 마신 용도 왜.
4: 말이. 계제 최수. 계제 살고 집에 님들로 가는 내주 계절 맞아.
5: 도대도디. 님들로 가 살고 신년 잠매 도와. 주위 왜.
6: 切记性，就说是鱼啊，三鲜鱼，说是鱼啊，我三鲜鱼，说大姐，说大姐，不是三鲜鱼，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说大姐，

0: 위베 드리니 랑남 주네 니즈 치란 차코 용게 글래시라 카샤 랑섬데 치모고 만낭다메 니데 용마리 니즈디 나다 발라게 타지 쳬오 기라니게 타지 근데 치가 된다디데 신지지 나디비 치시
1: 근데다 시부도게 시부도 니네 카도 쓰이도 아
2: 봐라 니에 소세트 삼아 기란 받고 싶다
1: 니네 니에 뷰 이네스 가르르 뷰 이네 뒤도
2: 나 대다 신주지 기란게 차로다
1: 대지 호 다시 가시 나 그게 까먹고 다 하고
2: 나 두서 니기 유 다들 사시
1: 대지 나 저 의지를 두서 씨 소리
2: 의지를 나 피게 재미 후배
1: 나도 싫어 저거지 니도 좀 죽하고 두 좀 의지를 차네 잡으라 또 계속 말해 니에 저거 니야 쓴다 링크 당세 사실 기분 좋아리 니에 비교 굳이 자죠
2: 쟤는 야구 씨였어
1: 굳이 야구 씨인다 어려보
2: 나
1: 기도 선인 속이 각주 속 중 내탐 샤업 쓰기 돈을 내
2: 난 저 각주 속 중 카톡이 그냥 그랬을 텐데
1: 장난게 나 대가리 줘 뭐란 게 샤오이 난 저 애지를 약속 쓰기 문이 조르면 주시듯 뒤고 세슈
2: 자 장난게 샤오이 진짜네 리 유시 중에 되셨어
1: 리 녀켈링이
2: 아주 신신한 이유 그래
1: 캐만은 과유 그래 나다 샤오이 봐라 참고 유여다 캐만은 그래 봐
2: 이 문에 고수에 무서워 기나 속에 해봅쥬 난 저 태주지 난 저 부로 공부 시에 가도 아 到那个苏苏军团点击苏苏军队员联系你们呗。
1: 去整嘛的，我啊家长了当然去整嘛的。你啥？家长当差不的，长那个小伟对这些啊，很熟悉活的。
2: 啊家长那个很多对这新革命的，小伟对小伟。
1: 不是，小伟活些不得，咱俺们这钱多。
2: 既然俺对这事业可多。好了，听俺说的，既然在欧盟了，投入多些，天文这话似乎挺有用，是吧？俺说的，既然说起了三路兄弟，俺既然投入多些，小伟既然给不太嘛太啦，太嘛太。先生，你对这钱什么，既然涉及，小伟了，打算请你的，那是。
1: 那个些不长的些，但是咱们应对准，肯定说不定。
2: 是啥？
1: 谈到应对恰恰住吧，刚来是他多。자 군이 주저서다 너무 많지라
2: 돌이 됐나
1: 조시야 여기서
2: 네스
1: 거기 있다 뒤고시에다 니 전수였어 마도 러충두 뒤두라 보고르다 마다 멍지연게 라다샤고 충두네 멍차다 고상주
2: 아시 쟤네 땡키브리베 아시 땡키브리베
1: 아시 땡키요 말해
2: 땡키요 말해
1: 뒤두 오구만하게 명쾌한 직민도 다른 사람들한테 뒤샷 생기 얘보다 샤오이 지구인은 오늘 타보라 또
2: 철철
1: 디스 드리 기부제 대두 유고시입니다 호 드리마 오늘 기부실 하죠 사강 준주 지나러 은희님도 조세세 실링 조세세에 가죠
3: 林记
4: 啊，
3: 顶这些呢，差不多阿有，永保街通呢，就生活嘛的呗。
4: 肯定是那两年天气爽子啊，对不对嘛？些差不多嘛的，可都在这个晓得。
3: 可都是啊。
5: 启真，
3: 哦，
5: 你看这边故事，
4: 要解决了。
5: 让司机，路打九字圆。
4: 永保，启真来没？去的年对比。
5: 你拉家母子吧，来个年团拜所是结束。没输一年，刚刚吃一个人，天马车啊。
4: 你先领教，然后看看什么老板提这些啊，你也没提不提。一年年提这些啊，俺最新就看去，就他这点出来，你马上也是的。谈到他嘛，就别露点嘴，三年也会当的三九，三七七罗。
3: 启正，
6: 因为
3: 上次你说的灵气是吧？
4: 咦。
3: 让我心个月，
4: 你也让我心个月。叫永伟，应该去帮我问了，老么是吧？俺堂的这话是啥月？
5: 差不多了，让他开完就去用对，用啊用啊，对啊，用他用了，公文书，你的，其他没得送的。佳敏，让给人工行机构去过不几个人，四个人，三三五穷，让给给起订这些账，我心定的搞不穷，让给订这些车个，三点有的，我那钱币呢，新竹行机古镇现大爷，你对的最多钱币干是，让参叙这些事宜，一年让给三单币。 开始新竹行业让个收益的目前钱币呢，让差点个减值的，刚刚差的个，三处来的个的，同多机场来交钱才被接了。你苦口不提钱，只求去贵贵国的给起钱我三点月，一年我他怕多，卡上女么就，开始让我那里交钱就出用不赢呢，让个女兄弟七十几扎住的生意。
3: 袁大元了，我那些呢，你刚刚听说解释些多吧了？女婿又把新密度，他等俺俩说让咱三边去啊，各自处理了。你对新竹看去，各自去处理。搞定这了，你也马上把店里用过嘛的。你把图给着提，你黑都不行。今天给俺俺用用是吧？俺那三们都不是生意，你这话嘞，感觉三边这个男长，团聚同心的。先生，今天给俺妈些呢，你人贵些，来得轻松了吧？
5: 杨明。
3: 玉如南站来三下不念书，俺呢？你快没被南子抛下，
5: 现在钱看你快没多啊？米丹姐，钱看得过几个多啊？
3: 确实，俺尼妈年狂了，阿拉辈子看同样的空气家下。呀，我你看通通，他的你们学没多啊？呀。
5: 来，呀，来事，呀，啊，肯定多，呵呵，俺在多，呀，佳敏，阿拉的，你咋了家伙？哎，连么多呀，连拉不要的，你吃你咋卡过要的，佳敏，等到落卡些钱了，俺给你收人数。
6: 三季当中，俺宁队新竹扛了两个车间，脚步落西竹，心着多。俺最穿过九站，吃过个两个车不是？我那姨，俺给你莫虚空了。俺是让给俺最让大三十七百，当我三季人被宁队老汉给直接通我水不通的生计，并且求了俺西北一年绝不见面多。
5: 院长有了，其实你也是去吧，小心他们呢。俺家今年里面，谈不定，你退休通过去拿了，咱们这军用了，人把大力最辛苦的。现在，新竹三百个托大马拉三百多年，你不得，干那么过去，开三千个月子，你这完了新竹看呢，中午天了，要不要看妈妈拿说？地妥了，让个热我的你，让大妹，你也他去吃去。一年，新竹看的古镇现大的。
6: 南站现代的健康年了，看得起阿的，退休年纪过大。
5: 第一天了，你还是没吃体育，看大天亮给木头那边学，现在天说你才皮大学。你让了，是不拿天气些？落地给难了，俺最年头新就看去，托他妈拉给来取的，你妈的肚皮了表示啥情况是？落局长难了，俺最来个客人客在讲钱的不是？你算吧，你钱不赢啦。 开始，让大钟大工徐继川、周树光、田子能行的耿子明的这个买不赢呢，俺举过了点子，连个竹头也要买着。一年，俺还看不起他多，说了把着着。估计了不着。开始空人的收益呢，投了点能买着。我给你了些呢，心血吃着着。 能免些呢，甚至能些。现在俺这没给不谈，东安卡的穷呢，别的省哪了伢地就是些。俺还够住青旅多，伢连住七个生计，一年都没有拖。老大，吃哈住的，嗯，我那姨卡不起扎多，
3: 伢三皮多的。
6: 세브시규 이내 연자여라 디스니고 마토나 사업소도 마리
5: 영아 양계지 디데시에비나 알로디스 아 더스고 아 喂, 我越长山银哦杨杨你还好死你俩不想举债钱去哦杨啊对啊江明他们上多啊四句三吧疼多啊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3: 这是我上午拿菜了不拿菜拿没衣服还是有呢马上的算了你还得买的你让他解释一下要不让车下去那么早就来个参加者你们还是去了吗两个公司有车子多让俺是主持人吧赵永伟原博主年龄俺是你亲儿的他那么一切的事他叫他妈先用的呗车子原博的我们毕竟的那个月要对别人也自己车不是你那么多车买吧俺让说你们都心就车下去都走路用不是
5: 对的其他的这些都是太长了呗当年初节给谢幕我他接着要求是敌人总多的男子应战你是不能给谢我上去俺龙哥的原本不够经营若你生意了你对心就很了不起大大落去请下他怕了我呢该来洗茶就不一 你说说记错了片头为两个几千热度不给你你能谈的随便启动给那么长的来参加不是你过去早几股的这个人他那老几股的这个人一年俺做随便启动加速前推罪的人不洗他过不是陪今年团大哈些节看到哈不是俺罗宾这个呀全部解决

0: 지.
1: 오지, 간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데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게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드 우천기.
3: 발람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지부도. 뒤즈니진한테외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외 파마니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소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는 고수로 딱제나다 뒤주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그래도
1: 오지
0: 야 니로 능치 난 선생님 심주간에 대학 좀 잘 가림 봐
1: 이 시야가 여러배 뭐라 도이
0: 전 정회랑 선생님 심주간에 내가 같이 가기
1: 난 수요 세비 직도 남자기
2: 下个月来再休息，天气特别热了。俺说CB集团南站的西下街，冷军女队出现，让大型就算必须有。年轻赛了，听说CB集团南站的消息咋去复查？年把拉的，起来开车忙过几个，听说老宅的，听说他们去查几个，让他们的那黑车比呢？朋友嘛是呗？朋友可以不？看到你的那地址是啥？你没事来的前呢，CB集团南站直接通不的，速通多卡嘛的，现在他都老凶多的，联系他现在干嘛呗？
0: 啊嘞。
1: 但你过去是，嗯，人家是呢，中国人对垃圾，企业的都有要买的说的，是吗的？都有好的要买的，没企业的垃圾，他都认不出把脸啥的，俺做垃圾好多年，人民币确实的。这害怕吃菜了多。林奇，
3: 嗯，
1: 前头站连很多车队都蛮少的。
3: 哎，嗯，俺也来的车队多，连水养波，托不起忙活。
0: 对，谢谢，等下兄弟吧。三七多给，三七多给。让村里新就看的天下的，这个领那个辛苦的呗。光给今天偏好多的，
3: 俺一级两专业面，现在哪些还领不对？
0: 你让厂务写去，俺做工是马脚修修修年的，二级公司的。我那边。你让给做些些好点，我那边。让给俺来个菜肉去做吧。 一年年让两个菜是的，还是公司的。一年让这个领了不算账，年让赔我小钱不呢？看价钱的结果着吧。
3: 但是对，我那也记不住。
0: 现在让给俺最近对新秀看呢，没提这些的，光干了吧？林姐，让你看资料。你都是在对，让两个菜还用不多。 네, 딱새 제가 용자.
1: 제스, 다 자세히 보고 말해. 니들이 계속 해주셔. 나게 CB 직도 남자기 레시니 수치 치지 마시.
0: 소신아 구유.
1: 원시신, 마시라 니들 레시니 말해. 니네 라기가 지금 워낙 부르다. 고개 세가리.
0: 中国人对下下了，别说他那不离，人家到哪儿是公司打你活呗，谁到哪儿是公司打不的，说老实给我，他这是你自己做生意，人家说起不离，看的，俺你这边，
1: 人家来我家里呢，你先别，
0: 哎呀，徐大，

0: 我们这些给咱的公司打单子，我最近对心就看了，连不多一回，全在天上去学。
1: 전달이 영혼의 심어줘. 랄로 대비치. 니 대주 세비치 해줘.
0: 됐어. 다 메인도 나오마리. 원시시에가 사망하시겠죠.

0: 말랑 끼웁시오. 지접딩라 공감사.
1: 린치.
0: 린치 기란 세니어시오. 오딩라 신내페베.
2: 린치. 마요콩랑아 럽스 마셰시.
0: 나이가 브라라치.
2: 되다.
0: 레스. 오딩라. 디링아 시란 세제 둔다 예시부슈. 니스웅 오모 세주시가 여비
2: 상인어 니에자라 니에중 오모 갈 세주시아요.

0: 요래.
1: 아니인도 차상시 거유.
2: 상계 갈시 유명이 고쳐무소.
1: 기랑이 키우면서 토마니에 고쳐무소. 원시시에게 드레시야 클라지나 삼슈. 다시 내니 고쳐스. 기랑이 드레나야디 시 라집네 공해시리 숨고하리. 드레시 바우딩라. 다리 넘어서 경영 아다 발라가 겜베 기란님 들어가네 카트고 기브리 단디 기란게 nga 코연에 로니 nga 님 들어가네 되어주고 허리 드리 하도나 육세 줄이 nga 레 신드메 레네 되어서나 nga 나니 큐싱아 쇼싱 줄이 nga 쉬고 쇼네 니지 대탁주이
2: 린치 상해 통사차롱 중부지 칭장 고려나라 잔레 로가 체요마시 이내 미스니디 로가 체차나 소수메스우르다 자주왕은 주공세 용제 레미드르 나시나 그와제 디제원의 치미롱이 사시
3: 지게딩라 코야낭 마리 코 가르친데 이네 체주다
1: 디나 가르유메 계속 문에 신뒤부터
2: 삼루시 던두 장 아시 나구야기 경제계 매승비 린치 달로요 대뇨치세 마시
1: 용아 디나러 위비 직도 남자기 락제 마다베 제보 니슈 세세팅디 신티 제비 녀디 타돌 베쇼 디디 타돌 데비나 장매 세프통리
2: 나시 이르 삼중에
1: 예시 나구메 예세프식유 기란의 외비 직동기 접속 가르라 좋았지 是吧? 이내 락제카 갤럭시 참아사오에 닝듀로 락제치 수담 뉴크레라
2: 콘솔 해다 젠 드바슬럽
3: 예치다 발로기 로규 신지바
2: 자이교 너희 갑상께 지쳐오유
1: 또왜 레이마
2: 럽시 신도 갑시도 와 나야 디딜 가부유 니엘링에 제보 니에시대 따스 엔트그룹에
1: 디디디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忙杂 下他 光啊 忙马车吧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了 지송키 능민 디탄了 송접치

0: rang phu che do gong si che nye le nang mi teng gi be
1: nie nga ran ni gi che nye sung gyeo chi gi ju ru jin rang ge xing ma ri wen shi jian ge rang ko ho deng guo ri wen shi jian da ye qi ma wen la pe bi zhe wa jie zhe du
0: 英吉马西英吉马里是卡斯的啊你的丁力大文士先了当些行业当不一丁力给威逼接动给自动干了你自由马里边让个米的我约别学过顶着用马里三路给马东死了用啊文士先你最你他去学校要多蓝沙风公司大是三个
1: 딩리 고스타 저 당주시 루지 다등아주 냠내치 세고리마도 카딜은 겨 말이 만주 미신달러 라제테 장장 괜찮 주시고리 오늘 저다에는 로기 챔부 채고리마도 넌 죽이 겨 말이
0: 예신스

0: 小薇，啥地方去？
1: 看这情况，那天他去投诉你。
0: 啥也别去过，他去投诉去。
1: 呀，
0: 地方嘞？
1: 地方这阿姨。上个阿姨他是店长，让列表开始录音呢，三点一。你让两大姐去。
0: 是让你怎么这小马哩，又笑了吧？
1: 可惜成绩让列几个人，值得期待。
0: 勇啊，坚持得面。
1: 你不给大家去做任务，等多大点一遍。
0: 做的随这边打好哩。马哩，卡萨罗尼大家用多久？怎么啥？
1: 还是开心嘛哩，擦擦擦不着吧？
0: 卡里擦擦擦不着，让给这里面是多。卡萨罗尼大家多么多咋？可是不行。小伙计嘛，让去睡呗。
1: 小伙计嘛，杨啊，阿里都是点给钱的。一年提前安做，吃好些啥多，钱咱赚多么多，还快么送。
0: 你是个月，俺老婆还是有呢。来日表小伟个来个，最少得女么多。看得到。
1: 我那连不起的。现在这样子也是个，俺也老注意的。
0: 杨啊。
2: 俺最近做嘛交钱呢，一年期末我拿给俺最差钱呢。控制没修建，南山人对老俺今儿做协同的三不是。一年谈的文事钱，难难比下，他得减税去噻。可是林天成给县比呢，看着他是顶个钱儿的。
3: 什么来的是？他不上那，什么来了跑不着？俺们这人就拎不消着。
2: 这不嘛事儿事，俺这能接，谁叫你不得这些新的买？谈到俺国家的特殊钱，特别这么多，给几年不嘛事？
3: 这个如今等得起，上个林太成了老不是特别，哎，特别单着。
2: 就最近这要嘛事，俺骨头没多，骨头也没多。
3: 他这个的等级全出齐，听我爱上了，说不忙不起也行吧。那么有老小小的嘞，这人啊。文是先给白马套内，等到米线大菜也有了吧？天明爱上了别去，文是先米他先等这日，开始看我都全家接不接，上个从来上网贵不的死了呢，上面明明算了很这几个。瞧你个爱干你谁，我还记得，这可不是啥多。
2: 俺几贵钱呗？
3: 我那上几贵钱年的林天成人，一年生这么些，俺现在了，谈到控制内十九三不是端着油炸。毕竟叫我当上苦力，现在俺那团俺他就先教，让说说对了么？什么嘛事动？开始让了九段绕过呢，能打不过？俺让了兄弟肯都先教。
2: 他我呢，俺让给当上苦力的。咱们得保留游戏，起码投用。
0: 罢了，你还记得屋里那个也不多，
3: 也不多哎。那个也不轻嘛的，经常给团长他归来这个了，俺中部，让个屋顶富贵个，你不到七零八开业呢。林天成个他家的个单子，他没得我面对新旧客的卡车我接不起。可是俺面对新旧客待遇呢，让个面我打老个轻嘛些了，让个包来用前面刚待我轻嘛些。车子俺队那么大，俺做农民场面第一个错吧，林天成给买不少。这一点，俺靠谁谁才给不赢？
1: 怎么林哥哥，你对了俺给不赢呢？店家个那团铁路土不是咱能给，地瓜去种的。
2: 年前那店家那团的，我那人只九个联系给不赢没多。你对店家大，只点头给店家那团藏不起不谁，别恰恰呢。俺做南州的，美国的，他那看不起别人，人家看了看咱们去穿西服人。一年俺做人家都是去，这个有些特别嘛事，店家个菜涨了，一些不巧是吧？
1: 前年团结第一日，俺做给俺拉西服呗。
2: 前年他这年最拉呗，人对老俺了，我是前这日，人对老俺就推着米去呗，落着出去哪里给不得，出国出药谁？出国买这钱个了，再赔钱不得，差不多可就钱呢，落西服就是不是？人不下去，接人家缺点谁？地马菜，店家年糕菜些， 토브 제미토 전에 개난게 닝도 로간다 아키랑게 송야게 닝도 로간 발 개바 가리나 안주 초뉴 직제 차고 배제다 닝도 로간디 초크메 직제 차고 배제 요시 닝고 세시텔레 큰의 정마시 안주 세시라게 더 요시 소수 차고 제배 직제라 문의이 등자시라예 제자 닌제 뒤는 쇼이베 스모알행게 토르 데브난 쳐가
4: 让路用呗让哪地用呗让别急了你先送的措施是吧你也让他们上歇一句几个人你的老人接触起来悄悄头上我呢嗯特别好是的你也急着约了了急着照顾就应是你是不必让路用啊等一
2: 장계 정군아 지게 위에라 CP 제동기 지게 차고 지인이세 아니스 피아디 야게 침에 다시 야 아니 되다 예수시게 미치는 와
4: 예 대응을 쓰리시면 주제에서 미토 마진의 공부 치우를 섬기 이내 단다 된제 리미도 뭐시 섬주들이 도게 리미도 이내 정군아 파고 지에디 심부 국기
2: 중국 닝들 오간기 통매 직제 장다 사비나 슈토야디 문에 시지 시리 승비 말안조 강행시라 체스이리라 눈슈 요시 니니 하고유 장게 타부도 차샤데 르도 체요 마시 로디브 시시에 자미 나게시 타라이 나미야 장게 표 체초 키시라 갈레 카비나 마치리 유브디 마시 시시
4: 하 유저 장부 시비나 로디게나 장게 진미나 마 근데 지 보면 심마소
2: 말아니 김자치시다
5: 云哲，俺推辞落去走的。俺老金能走了，巨人准备引丢老个来再给人把酒鬼留住解决。
6: 老金能走嘞，退休团队的人啊，节省嘛些。
5: 啊，这俺一记记的，难打不过，俺一记记。你到中年了，对吧？替人参谋的共建村子作业的，有人如果具备。 담산지 캡자슈아유 안수CP책동근남자결수치지도 罗其他的途径难了俺总为了写不赢了却还不洗闸度他地给屯田拉贝吉了怎么能用给宁队罗汉给电价内顿了托库达甚至七个月人数的俺出牛药嘛人给几天了德国雷公他心中雷公给 毛文白宁队老汉三组企业的电价堂规划细节，测试体外套段要人，第一个是四句三序的，俺最热固且土要人。你那边哪个的，就是几口行业确诊南北宁队老个电价个区块的宁队老个团员正往谈人为配给个区块人，名额他亲戚个团购进来了，宁队老个组织妥了，规定哪要人，第二个开启是个团大吉卡的是呢。 俺做两个企业的测试的套路单要人，考了十一遍电价测试脱水了新年，宁德洛给南站四准企业的，宁德洛给出国三所企业的了，人不准备电价测试的吞不过人。吴敦措，你还不过人？宁德洛给哪在的？人不你不打，人不你不来讨呢？人不送把人把企业的？这种电价吞大几只的？一年长没信不过的，宁德来个仓库吞钱人。 宁队的电价呢？宁队落配给单压的，啥子都不记着。可是电价买不赢呢？他们这点都吃要嘛着。中国宁队落个所里，各组别你们的那种，俺当初，第一个特区规划相对学校的，给去盲区配给的电价开要着。刚挨拆别够了，宁队说不进我那些不赢呢，第二都来个钱压的，把落个过着。 马赛，俺做，卡了七个月没打，算七都七个月没，谁不信不过着？敌人给村头的，局长七个村头几个人了，鬼龙个村头几个人，谁算了？说算就这么没信呢？谁信不肯定谁谁谁才不是？他的苦口不让咱，场面日不正经，落后前辈三对他，干脆吐不前呢。 您对恰恰到七十多年，给客了陈连杰的吃糠给铺上嘴呢。 给客户他迷茫了，偏得我中央的老远。
6: 他罗杰，听大弟，规矩要起了。
7: 老师，俺是看家庭局需求。用了，用了，用了，用了，用了。
6: 院长有了，需要了。
7: 院长有了，
6: 还接受。
7: 你演了欧中拉光罗皮斯基，他那可以呢？
6: 院长有了，你把那从头马背下开始。
7: 哦，工作也从头要开始。
6: 可那组从头开始了。
7: 直接去过吧，国家级别从堂屋的人。
6: 直接去过吧，点些不呗。
7: 老钟
6: 啊，
7: 当老张呢，从老百姓的证明的话。
6: 根据其他进度，他得把都给自己写嘛嗦。听我一那样做，给起忙不写才要得。
7: 晓得呗？你这看吧，看吧。我当着列主孙子，昆明的话，根据不定这些，马上说起多。一年长过写不赢呢，当个老专拿了老几次老军写不够，你每次我那军都写啥清楚？我在，要给写啥清楚啊？
6: 第一个穷，老军打擦龙院台了，也给当我妈的呗。要给写啥？要给写啥清楚啊？
7: 对了，直接去过吧，几个站是呗？
6: 是，随时都。你还搞不中？
7: 佳敏，前不停这杨家卡车。
6: 佳敏，直接去过吧，啥不走嘞？阿姨，让开点噻。
7: 嗯。
6: 半夜那个直接去过那呢，让搞不中呀？他不都让过年多，不过年不歇，他最近都要忙的呗。成不成家歇我了呗？出门可惜我嘞，你让人好些成都的，让俺俺过过当年回来呗。
7: 巴拉直接去过吧，过些哪张？俺搞不起大多。现在谈的个别不签名多，给个那样做，什么你把来特别人丢了个垃圾的，什么送爸爸过来送钥匙。对他家是，说的他们还嫌弃，成绩还嫌弃了，用多单子，立住永远的妈些。
6: 俺半夜了，就在里洗浴了。矿工俺村的铁皮呢，俺最新的，当俺三亚这边人丢了个垃圾，让他心就三皮洗头准备。
7: 巴拉全部都要是，现在矿谈的，公路进去买的。
6: 上三木去当的，这个东哥比较过不着了，直接营地去些，这个团队点开门来送，新州三边车车只有老松车车，现在三西团脱不着，天天老松不接了，现在车队大，等下去团不着，年度人民走了了，谁比这个东南站的几车队去些，现在立住冲不着，谈到营地老个垃圾的，人不送爸爸过来是，羊，老卡车是过着呢，叫啥我什么呢？ 叫啥我什么呢？今日做点样有嘛事？俺俺随便算小事。困难是光说不着，一年俺俺是老军区的吧？恰恰的一切都困难最难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最
0: Si. Tosma to tunsi chukro yi. Nga chukida.
5: Ya. Wajra nye ba. Nga chukda kye si buchu.
7: Lo si ik nang zui lo. Ning zui lo la xe rimbu su ba bar gu yu sgu yu na. Nga mtra sa cha mar bi.
8: Kiran, jike su rimbu ri. Chena nga zu gyu tui ka ngante chukre.
4: Yu xe yu ma ri. Mudi chi ure.
9: Ning zi yibi na gale shira yu ma ri.
4: Ha. Gale ma ka su yu ri. Cangwa gale yu ri ba. Gen zi wa la. Gale yibu shi gu. Rinda gu ngantubu shi gu ri. Tata si chu di kase ting se cha cha bu ri. Di jik dun dun la jab ju chik yu za. Nga ran su ye po diya chung bu ri ba. Che zang zu kang yu. Gekab ki ruwa shi sung. Lak zi rinba chi tu bu gu ri. Che zang sebi chik dung lak zi di rinba sung be ning du lak zi la par tu bu gu ri. Ma zi su chung gui chu di zemu lun ki din jak se shi to shi di li bu gu ri.
9: Yi ni ngan zu di da rinba sung be ning du lak zi ke ba chi mu shi ra yu da.
4: Di dab di bu ri. Nga zu zemu lun ki ning du din jak da zhuwa yu be lak zi ki se shi samu su se che shi shi shin duwa deng yu ri. Se shi di li ma yu be shi gu. Nga zu gyun do dang tu bu gu ri.
8: Yi ni mung gu me ba.
4: Di rang sem zhe ching ma ri. Sim chu ka ni zhe bu so chi ri.
9: Lo ji, di ngu yu ki ni tu ma da. A. Nye de bu yi na duk si shi xia. Rinpo sunpe ning du lo ki lak zi di rinpa che bu yi na cem bu da mi na mung gu shi zha da zhuwa du. Nye che na tu zui dak da di a yong. Tanda nga zu lo ji li me ba. Nga zu to dam da. Tun juo le ga cang xie ca ba cha xia ni lo ji ki deng ma da.
4: Rang ga ya bu shi ra xie su. Tu zui za cha bu da. Di ngen ji bu zhuwa tu bu yo ri. Che zang di yu rim na. Nga zu yin ji tun zin xi zhu tu bu gu ri. Tang gu di. Nui tun zhi jie xik jie. Sim chu sa bu ki to da ma la su chun chi u ri. Nye bu di. Nebato, Chetun Sosun Suni, Timoto, Gautu Chibri. Sumbati, Chetun Sosun Gengumine, Shipsu Samba, Shonti Chitubor. Shibati, Nedigishi Sazi. Tuzu Zatabuda, Langinjibu, Joatobri, Chesan. Nazo Nebato, Chile Kiwanzo, Gunjimansu. Gonzu Denti Shuja, Trududa, Simju, Yangu Yangu Chibri.
9: Gunjiji,
4: Shubina. Nazo, Nundishira Shumari.
7: Tuzu Damido.
9: Mori.
4: Junda Wu. Rangish Haruni, Tega Shuda. 용두개.
9: 어. 네, 전제 시리가 대비. 너예. 거르코도 시행다. 나 섬주신다 시에 줘지.
4: 是的.
9: 난 주신주칸. 로 주장 가시 능라. 림부숨베 토다 말라 차요리. 심주칸이 심주칸기 콩도기 심주 소요리. 리워를 칠레가 전부 요리. 전부 제제 토당가 말라지 요리. 단도 주고야 레가디. 다유기 코르교 집에 지시디 용도 당고리 쓰요르베. 아니, 소신다다 전부 신다를 미도가 줘지. 네, 네, 둔제 시비디

0: 오야, 디스트리스. 디리 자시베 님지리. 난저 세비 직동디 양자 제조 지야 라브리. 시장, 난저 규리 두르 시제 베즈 제디 동세라 지요마리. 다는 시네 대저고조에 중스.
1: 지기라. 난저 심난 내가 야구 채워 섬대유.
0: 난 삼을 지브리. 오야. 계속 지이다. 계속 지이네.
2: 您对垃圾人们什么的，是不是就情愿把属于？其实，上个学的，
0: 人们一般女丁出街了，酒店出过退吧？家姐，长沙当回事，因为人们什么女丁出街了，老新大门镇呢，人规个长沙体育院长，得叫他那些呢，等不要的。还是不是那些事？第一个跟俺做，随便接东的，过来用个钱问对个垃圾批准单位送给俺做，引进接都不过的。马赛，俺工人不了，逻辑给弄碎了。
3: 日本尼布勒托尔拉塞蒂，日本苏北宁德洛格拉塞尔吉尔特贝，凯林切比。
0: 我这有点这把钱都准备了，准备了。接别了，罗辑能做了。哦，过来一会儿的。罗辑，呀，呵，快接呗，得给办个什么三套卡布斯多耶。他这样，罗辑个老子，别提单切不准备。今次是不是小雨啊嘛？明年的，引进给中国的。 根据预备许可，刚刚很值钱的，现在起都不对。俺这个也巴多，日本苏北宁德洛拉塞的，让他心中啥脾气都不好了。结果呢，俺做南站开心停车区最厉害的，俺最难受都不会的。我呢，干脆就回去嘛，是呗？俺一句，罗马木七百几了，俺就提了一个路基的三轮火腿，说是当我接的，农民都三千，保不起个嘞。
1: 其实明天先休息。早中堂不明，俺也没得说。
4: 我呀，老朱，老天叔，你也快走。你要去哪儿去追马的呗？看见不？今天还去？去做黑色制度。
1: 俺到我家去取了钱不着，这个男的也不盯着肯定着啊！卡萨，徐继川，可把钱说，郭振龙可把钱说。两个人全说，让可把钱不着。林奇，林奇也团不着呗啊！哼，俺老君去老君嘛都信我嘛的，天天都托他们钱出去，托他们盯着几个月呗。张国虎，让给俺孙子几个意思？
5: 寻思顶着旗子预备，等到啥？你那老军姐姐也给登一次，底下给收着呗。
6: 民族中队员呢？俺做干活什么的，干多着呗。
7: 是，我你个单排那么强。
8: 团长还去？没给做，穿错衣。
9: 到我家去军里面是江南学不着。
10: 军人，
11: 老板，我是军人。
1: 给了，今天我们卡送过去。俺说三队新不就看天里面算啥？今天卡车费没多，俺说俺是内地，所以拿这个单。来嘛，给了，今天卡车费有点呗。给了，听我说啊，今天过好天气没？
12: 过好天气要得啊！年轻做老苦，俺种大工，多俺不讲呢。
1: 比我那讲个要大，欧中啦，
13: 你家老车有公司，可是车子钱少的，手机个钱不松，这多啊？参谋业务多，业务细得多。欧中啦，罗皮子，这个来个规矩，可能能走运。
1: 罗队长，俺这查出出来两个通道差要嘛的，下面的通道修掉不多啊，谁有车子这个业务的前途搞的用多哎？老板，
14: 呀，启辰。
1: 这个卡嘞，
13: 这个企业别那个多肉蛋白，怎么能够安全给？人家苏北人都老个垃圾菜系嘞，
1: 下面俺做两个卡嘞是呢，这个多大档回事？阿里达、法兰斯、俄罗斯、加尔宾、洛克里亚，到底这些呢可安全差不些松个？你对比呢，人家巴拉了，年上西西的，这个多大档吧，大几个嘛这？俺做两个泡沫产品呢，啥子呢？收入？
13: 我这也不，俺来不上班休息。
1: 车长，不上班休息，今晚也该来去么了吧？
13: 搞不定的。
1: 내게지되게 휴관 펄지 경한 자자고 지진 디카레 우비 지동민도가
2: 지게비엘하게 메링가 에지 공사 용자 제배 락제 투구 성부 요마시 제장 다리 도와다나 주매 송기
1: 하고스
2: 와야 인다 오시
1: 인다
2: 워트 와야 클린인다
1: 연장 친라
3: 틀라 다고 연배 너 틀라 감사
1: 연장아 대슈다
0: 연장 친라
4: 자미 라연배 야, 되다 되다. 장문 되다.
5: 레스.
4: 야, 따고.
3: 레스. 우티라. 디리기랑 개가서 대쇼 소야. 루티 예자민게 토다마라 리티치하고 뒤도나니베.
4: 딘제메 딘제메. 견도 챙아게 다야디. 토스 최고 삼주. 미스니에디. 레가 야구치 최고 삼너. 당고디 가르고 아래서너. 수구 야구치 고아치 그리. 근데 지금 수구 야구스 그리. 아. 니엘러. 닝디 야고지 고아치 그리 갈라탄다 유네 닝디 야고 매비너 레어 가르쳐 왔으니 제도 말이 시구이베 아
3: 네 시구이 간소 대유엽디 기계 자밍 레가 야교 타지도 시승고 봐
1: 다공 윤장 진라 가면 송차여 맞다 흡도 깊지 마쉬다 기랑 송다
4: 견조디기 아주 칭찬기 비중 글락 재밌는지 이네 미상매 칭찬러 네 주 챔부스라미 큰 싱그마리 디 책동급여 결계 굴레 다와시베 세니 주니 갔다 칭찬 투점 당고 능규 뉴든 주제 상하 주도 소드네 튕게 제니 주진나 로제 황무 당고 유두 그 마켓 지러 상하러 로갸더 주민 시리 튀뉴매베 착자시 퍼브지 님거디 문고 제아치도 마주 주진 황부장군이 지르진장과 카주제 연구체리 머시드 신세 미니 슈레 여마리디 링세르 지린이 슈주요리 조디 주진 삼부지원의 연구기구리 삼부지도 아 장사 삼부지 민이 갈사
1: 진위 삼사 삼미기 토제디 난 주의 차구의 체비 주시디다 해방 리밍업주마도 여마리
4: 네 해방 리밍업주마도 여마리 제장아 주 주디 6월 카르데입니다 딘제 송하자 다왕아베 세진인가 직제 가야 처치소에브리 이네 뒤에 용야매 봐 접시매자 언제 주도토도 소비 타무대안주 주진나르 출루 디네 미티엔제 언제 시작 접시되비기 급디디그 남바 니에토도 세브시 다친기 디고모 뭐저다 주진가가 로 창어봐 미상매 주진나르 출루 니고가 메시지 하고 배제러 락제다 타고 키워지 미상매 작자 롱줄 마제바 클리클리제 주지 둘템리 견주 삼루스도다 릉규 뉴둔주제 저도 제비네 튼기 제배바 로주 딱다 고프리 레그디 니에겐 히그유다 계시 내줄라비너 기급다 망초르 세시 흐저스게 구레 망조 갸락지기 내가 사업다가 가케물어봐 로치샤 타너 미해샤미도 타등아 삼는 야호시던 뒤 니에코조 야주세코 내지
1: 미너지마
4: 니에켄조 가르시에주 위해서나 닝두솔레디 게나 튕기지엘 규르구이는 닝두솔레기 레싱에 죽을디베 화유그레 인지 게요미마게 갸 교도보리 로마가 냠 뇰르데너 튕지체너 신에게 흐도구리 미르마구이 갈레 시라게 사브지 탄드 모두 갈레 게야디 켄주 작배 갈 퍼브르다 켄주 인지 독트 직지샤우리
0: 자미
4: 로고 진부 모두 시시
0: 연장 진라 기랑 통도 없나시 기랑 계당 배 랭게디 인지 룹도 지예
1: 뭐야 당한 수마도 매봐 따고 랑게 쉬다
3: 연장 요라 니 마시에 매 전다지 니 고춘 쇠무소 자미 인게 남자들 대신 로지나 둔다 주부인 세야 카리나 자미 라뉴시 로주브다디 녀랑 소외테이 내리 샤샤데이 내리 갑교 타지도 지유 디녀라리 이란식 걸다 라일레 가르시네 여유 사보다 락시 사보지 되매 봐 이내 년군의 고수에 모소 다른 감자들 내시야 가리다 녀샤모 레시네 소 추고 말이 콘솔에 삼다오 말베 레티 제구디 좀 세시야 걸다
0: 다치디 랑아 이지 매브다
5: 톰디야 가르도 나 쉬어다
3: 말하리 이지유
0: 오야 이지유는 다가지 요리 중세 가르임에 증모하리
3: 영아 자미 로지 되수 말베 녀샤모 레시녀소 후다바다시 녀기아이 기스에 전다지 줍줍이나 나조 사주심 주카가 렘성마 팍시마자 소유
5: 영아 让这些定制鞋子俺落地数，第二年院长啦定制修人桥的话，哎，大俺最后三十几九穷是吧？
0: 大哥，俺等到等大去，我那鞋子店俺没去养鱼。
3: 啥晓得？
0: 定制。
5: 啥意呢？
3: 妈的，让个年子呢没去哪去修车什么的，其他人都不知道，伢们
0: 应该有。定制
3: 生鱼。老几日哒？
0: 都是定给人哒。
5: 嗯，哎呀，定开始着。俺最新就看呢，人不送被人对老个垃圾，新就三百钱来的过租着要是，穷人个物质给俺最来个，让我掏不起他就要是。俺做家表那样去都穷人呢，人对老个可够钱的穷呗，用不着些钱。村里新就掏大也是些，每月的新就三百来个的，看叫钱多也钱多是。陆丁说，新就三百钱个着送的俺最取水当人嘛的。

0: 그래도
1: 라뉴스 나도가 다자 뭐지 저거지 나도가 다시 만난 다음에 동아 줘봐 모두 동아 놓시
2: 어 영아 자가 뭐 랑토부디 빠져라 샘가와라 톰능시
1: 어 응가 제브레
0: 나부 교부리
2: 어 다그래 다그래 나부 교부르다 저랑 오늘 이제 유디 부리 아 진이 하다 장부 셰빈나 당도 저 장허게 라운 조마 셰빈나 장게 튼다디 죽부리 큰 삼아죠.
1: 다녀하고서 가다 장소랑 경우 유서 봐.
2: 제
1: 장소랑 민경 정우 유서 봐. 니라 티오. 장호셔. 니망아 레그 시스야디. 니 레그디 죽그리 삼 이치 제브제. 야나 안닌지 제니 장강아 레 제주 없지.
0: 장게 제노.
1: 니 제노. 定啊 一起有上谁?
0: 第一过去。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rinne pagi jawa kasgar pheni damshe nang gi sugi kongga nga zo jin chu nang ro da kebi nang sugi lo de psi
3: kai to kai to ye ran chi gu chi gu ji lo ye lo ma da chi gyo ma si tin tin tik tik chu si la bar tu ta de guo zu zuo song sa ye ba tu gang bu tin bu zu tu chu si meng si
0: ji de si ra ge gar shi me ni xin ge yu lo de psi si ye ma ne zu de de qiu ne ma la psi chu mu ne da de ring a du ya do si mang zha xia 이내

0: Вей, тамо. Тобе сукиш.
1: Сюда.
0: Тобе сукиш.
1: Сюда.
0: Тобе сукиш.
1: Сюда, сюда.
2: Хайю, ти. А не надо мне за сюда.
3: Кэчэ масма.
1: О.
3: Дигюла, тинги мисо дэ дитуя, нега шипа ёши.
1: Тинги нига цалэ.
3: Ран сачти нэ мэм ча. Клиба.
1: Чунгэ михи.
3: Тапяс. О, тоскуа. О, камса, на тауи си.
1: Камса.
3: Киран гоши ба камши хасио.
1: Чаге чунгэ ке кёсин фе.
3: И, на чунгэ тангран чунгэ дэви. Чэцан, чунгэ цэ шипа ёжи ла. Чунгэ чакзэ зэху шипа ёши.
1: Тинжэ кёнг лэ.
3: Не, чунгэ ке шипа чэнгэ ю. Ине, чан каку шипа дэ. Хакуа дэ, сэсэ чан
1: каку дэ. Мах
3: чан
1: та тахши. Хэ,
3: яси. Хэ. Тэнги, на кё ба яси хи. Кэчэ мах чи. Ош
1: 包围怎么解不散现在提出来是是是包围怎么解不散然后包围的谁呀去哦我是让明和儿子特地那次的季节那你赶紧下去那陆小慧是谁陆小慧这都开办按照想的特别远了你不去那你看看四个这兄弟有个酒
4: 喂，长发。哦，永华，你来啥哩？永华，永华，我明天给你把酒的。明天
5: 干啥？阿姆拉，
4: 请不多事。爹，长发。哦，叫阿姆拉，请坐。
5: 다들 볼이
4: 그때 쳇브레
5: 저가 야상제 니저 월몬 주균이 빠르세 하고 숨기 드네 야상도 이리스
4: 없잖아
6: 라암라 티버스스 콘 카메라 진이 다시 도에나 제리브지 나제 겐자디 카메라 토야 스초르
4: 냠라 콘 키뉴 냠니 로바고 주고 여지 로디게 나라 베 차주 이제 쇼브레 원은 다들 내주 그제유
6: 다들 차주야 지고를 대체 내주 다시 도마지
5: 디 가슴 거리
6: 진동네 시 퇴장 내내뒤 내대나 특시야 쉬디 캠지 규리
5: 캠지오르라
6: 뭐지 자긴디 캠 삼지 세우지
4: 엄지와 냠라게 가주저 우고 치래
6: 다디 시 가고지 내 망고지 로마 보고네 저거 마지 다디 농대 또 스과다
4: 엄지와 능미 팔러 디비브제나 리크루 좀 제가 가져 줘요.
6: 이제 아장 장.
4: 어, 뒤에 나는 용도에. 어, 기란 게 아니 디비 차 치료나 용도에.
6: 원불이 기비야디. 저니가 내가 옆디 킨즈 심 거다. 캠지야디 맨주기 제답지리. 이네 내가 삼아 자기 중스리 요마다. 마세 캠을 기피나 리기 표계에게 속올래. 뉴스 내제요. 내주디 킨즈 삼배하고 다니. 니네 타제나.
4: 어, 네 신고요. 내가 대소 나 저 캔도요.
6: 제나 아님 도쇼 딱제 제바 뒤스도 거리
4: 어 레스 배터 전에 라니엘 팔로제 다청기니 진통텔라 심주 역시
6: 지자 디슴제 정확시 니아 바치제 비치다 상해라 캠진이 도게 되고 맘다 마시시 지지서 다 교시
5: 교
6: 어
7: 지저 하이타오
6: 야 저유르 봐 산대 가자 엄마.
7: 대샤미 데브라미도 다치가 용비인.
6: 계점과.
7: 난다미도 엠지미 비주 다야 망자샤 레도스린 다르사.
6: 와지.
7: 장하치가 요바.
6: 어, 디가사. 장허기 암라 묘샤. 최산대기 대 장허 개가 용비.
7: 어. 가제브레. 습집도에.
6: 어, 습집이 있으리. 겜저버사.
7: 아.
6: 간다. 내수 역할 맵자. 뭐야? 디고 제일 소리. 나 소라 조유. 장 조유베. 네 버스 개가.
7: 어, 야민이 다차지가.
6: 예전에 알레 로마시 집이네 로비케 제도 마시. 제라 로브 가르체로서도 더 규리.
7: 영아, 제나 앞으로 와.
6: 저.

0: 장거 다 장거 준비. 낙제 제가 지니. 고라니 게머 암락이 게머다. 제비야 유메 데브다. 아. 문에 전에 녀선다. 녀러 처마 셰지. 게임지에 삼버지 저도 정도 돼. 좋아. 장게 장거를 카드 싫어져.
1: 이내 치료나 게임체나 체크하고리. 그저 그런 거로 봐.
0: 되더지 봐. 얘는 또 녀 좋고서
1: 毕竟在上海周围重启前的做天幕上不是热度的大多起来是那边你是你的天气过不赢呢所有钱买着哦这边熊龙王的血比呢这个月是不是因为咱们是当的你说不起给天幕过不赢呢说嘛那不是这边是吧这是血管没吧
2: 看到人了，学个兔子呢，明天落水要洗吧。喂，陆小慧，陆小慧，
3: 喂，单位，我下班，我在写同大卡去。哦，你俩看了啥？主要是我事情。
2: 哦，一年俺退休没？一年看了啥活着不？现在年底你还有？
3: 停车前我也有嘛事。
2: 让怕淋的。 아, 좀 이렇게 찢어 좀. 찾아놨어. 시에다 뒤승해.
3: 야, 저.
2: 영아. 두더 텐타치.
3: 어, 어.
2: 장갱아 로고 싫어.
3: 시다.
2: 장갱아 좀 이렇게 일럽죠. 진내 기계다. 진내 간이 채셔지.
3: 너니 다들 간이 마셔베.
2: 아. 디트시. 니에 지와 챤나. 나라니 간이 내도 서버든지. 나 중국 진내라 갑시라 유라. 중국 로니다야라 갑유. 배차샹나 이샤롱 착제. 아이. 爹, 나 갑시다시.
3: 어, 용아, 용아, 니 삼시다죠. 나 로체휴.
2: 아, 요요요.
3: 고민다.
2: 아, 예.
1: 레저교 주지로 유베스로시도.
4: 시.
1: 급대대 주내 십자슬리치도 원하니 시스나한테 조리.
4: 시, 시.
1: 보라, 키랑 가릴 수 있는 거예요?
4: 啊嘞，顶俺做夜饭的妹妹下面看不见，妹妹下面看不赢了，不是自家的，看哪说，看哪做，那就没得。哎，你看看些几不赢，可是娘子钱嘛差不多，最穷嘛这是。啊嘞，你看这顶个能行，就家来打你，妹妹看不得，顶个虚账子同样没有准备，到跟去不赢了，你妹妹老疼啊。啊是哦。
5: 哎呀，红木错，表示难打。
4: 喂喂喂，给做雷公看那一把，给妹的看那种。
5: 俺做台北民航差不多呢，天数得看起哦。
4: 顶俺做夜场给妹妹看不得，对面的让了让你看那种。
5: 顶俺这钞票真多没你差不得。
4: 可是， 就是怕死难的。顶这一心嘛的，别到头怕中东俺做夜场给妹妹看不得，妹妹那么些个岁数要的，啊，去做托呢，俺做他主席。
1: 呀呀呀，他有。
4: 这个就不就钱能俺也多把你啥收银。组长啦，嗯，这里是把杨老给其他超行去配送给。等到后面先去问。给俺们两拉配送，公路下面收拾多，土里车里有不拿了。嗯嗯嗯。唐唐阿婆罗起子。
6: 见个下辈够不了，现在人内学校了，松江前沿是，这几年不修不下去。哎，但他是对的，扛不娘不是钱少的，年过了扛不做不来。
7: 这送业了，俺了都是忙了的，俺这当些三不钱了，给俺做家里又不需求，土路跌不那些。
6: 不要了，俺了古龙忙了的，主任养了。
7: 路，
6: 明海说不定，他路让中给，做那个。
5: 从古马的
1: 其余几了吧？那里，前头台湾的从不得，我对其余些都看不装备一点嘛了吧？
7: 罢了，你这早年也习惯些。
1: 一年他的没通了生日多，
5: 给人头上也心机，一年头得不拿，
1: 俺是那时候的当些三不接不接了，给人做土路过边，家里就不需要。
7: 不
1: 也啦，给娘啦，爹那，别去苦做地狱给人。 미술 장부의 고동 관계 등을 미술 장부 적용 역시라 제도 뒤 장부 하고 등세리 재장은 저 이지체 그나저 딱지에 세입 체를 주니 어저 렌지 유입 나로 쉬는 그제 도라
0: 어 굴리 가수 굴리 가수 리네 배다
4: 쇼고
0: 개량라 굴리 가수
4: 지나서 겸주 쇼고
0: 돌대구나 아주 용료 딱지에 쉬수
4: 한줄라
5: 돌대야
1: 종인다
0: 랭게 클리피아 클리피아

0: 我自己，吉拉明还做白金都不麻烦了，明主。我自己，那明就在白金东看见，路上看见，他们在，不许露了，看不上，借把钢丝来取。露露，要别的，要别的，别的。爹叔的，我疼了，我准备走。永贵，别走啊，顾秀娜的。啊，是的。啊，嗯，随喜娜的。很累死，顾秀露了，地铁里硬要三三五九。啊哈哈，自己的硬肯定硬不，见都麻了，今天你给他点点这些话的。
1: 기랑게가서동장총계기수규리네다사제되게루큐르시도스난삼초대닝다치주좀시에요시미수장부좀시에시다도투즈레요마지도스네센스나아어용아용아아야구도디사시타게차가오시카세스체비다주왕기 차가시
0: 都得进度满了，给俺做点，有没钱不有？哦，进度满了。啊，嗯，你也考对了，去让给那出门呢？俺们看不起，是不是？夜场给俺们看不起，是吧？是。你最大多少度？哦，进度满了，你这里。长不许呢？俺们看不起做呢，有个把戏。哟，可以呢。
1: 검색하시어. 간이스나 뒤에상 매부샤베 강보지 강보대 개치 루규링 내기 린단 대여시 마세급티도 난수 전송콜라 강보 냠수 사베지라 군나도 능미 삼아 초보 초우유베 개린슈비 어 구쇼로라 단데 계란게 소야티지 예샤 공개가 종두 견시에 마쇼 어 디제리 진도 말라 어 장부슈나
0: 결코스네자 냠소스네자 계속 삼아 세종내지 귤러 자꾸 잡선자 소추조 딘지 요말다 어 구쇼로라 계란게 힘마시 예매부 동창금이시 아네 어 다리 안주소요 마저치아디 안주 김규 디 자와조시유 안주 지마디 겐소제 디지유 디미 계란 투제 낭마시 예침주입다
1: 路子错过，从地沉堆一片，开林起个地，从地乌镇一片个，你凶还是偏少。啊，这都麻烦，你这里，之前呢，米拉的这个吉拉了，开林拉才有个的，今年什么时候？下面呢，吉拉个乌镇上才那有个的，你吉拉去过去了，吉拉个那当地，没说咱们广东看到，啥子大概没谁个，没团结谁嘛是？哦。
0: 见过小路了，你去哪个的学院？广东看哪了？是不是家里看那个？
1: 啊嘞，俺两个青年，给我们长进。哦，
0: 大王的去哪个？目前的这是哪些？其实俺做民航这边，马脚西天前边呢，东江重庆变脚铁了，穷鬼还做一面广播学院呢。对面，去哪个对哪里？学院这个有没广播学院呢？
1: 进度满了，年前呢？ 俺做东江重庆的马洪平配件的公司企业马脚七三下北京的，配件马脚七个是生命度。既然给俺给了给，对了，我告诉你啊，对了，俺给是地址是一级，没有名字了。

0: 안고 쳐버리. 마세 욕상에 쳐버리. 더더 나 좀 터기 예상 매매 샵에 남의 강부 태수에 미수 장부 루규기 차세 수도 구요리. 예상기 파스 포규기 천시디 등을 더 강부디 사바 메롱으로다 자야 메롱으로 더 구요리. 기란소다 제시 태도 무게 체제야 요르베.
1: 祝你来了。 다듬이 총기 쓰시울 신체 랑게 타한 총바 지구제 민한의 동장을 마저 지구제시 느교 나샤 수도 겹자 총기 우지 카지 꾸루샤니 다랑 아버네 주지 리라 총기 쓰시울 깨 단체 민수 잡어 근동 칸네 세세 최고 순샤
0: 세세 최고에 가려요래 코츠 지다도 멋있네 청로다 투여 마지 니 세세 가죠 그래
2: 니랑 치고 랑게 민수 선에 공개 리베
0: 공개 리브레 소비베 니라 미드 소나다 니 돈토제 잡자 당고 니 공니 할 리브레
1: 장허, 남자 맞다. 내 대직들. 총기 쓰시는 대통령이 조사. 랑게 면수 장부 송급식 칼리야지. 대면 송배자네 공연 남스기.
0: 你 많이 가요 장씨. 나 루창 和米克这一面, 그나 좀 키게 매배. 기치 등재了, 토이치个多诶. 其实你, 光年雷雨呢, 我听不得个张坤那冲击,你不得得不起。 我现在激动马拉斯的话都, 苏娜达, 你也怎么着的给。
1: 我开始东家的卡车，是把叫做粗皮肉学的。咱
2: 个苏小生的，你苏用不了呗。
0: 我那你们的眼睛用不了。你让人家马接不接？全大街呀，特别什么东西？长河，
1: 那段地，他的人没给给那段嘛的，没看这个，看也是菜呢。全大地拒绝，俺做民宿咱们广东看了呀，看不得这个，你让给哈后面的呗。
0: 苏人，没得苏人，来。
2: 这是什么货？你让谢，让谢谢小马拉，没图画装马子，你嘴的有你跟这一面，让给谢谢一个吃去。弟妹的东，我来一个定时不吃去。明海做白金都马拉了，让给拿下。我们做事，
0: 谢谢一个嘴的，你吃着的，我来一个，你吃嘛子。明海做白金都马拉啥的，你菜会也喝了嘞，喝了你是光大了不嘞？做中队那种肉，我让个让你吃。 你看李局长没给个三千马的，长河，民宿长部广东行给李明进来呢，年日完了呀，然后普通兄弟三百马下吧，借用了三百单呢，赞助给这两个孙子修了屋里能呢，屋里能不呢？现在团大的，俺没给了，普通大，明天全部的这一呢，卡开起没多，一年团大的，金钟给民宿长部就用的，这么有谁？现在他听个窗的，俺就看样大兵呢，金钟地朝外，这么一撮，万忙起来。
3: 民宿长部广东行给庆祝来团，肯定是别过来。洪镇武镇的这位来给肯定是住不来。现在俺就从此请你签名呢，这就能俺做一级干部的拉头了呗。忙错是吧？去死当。就是。让三毛头呢，拿了三毛大家具，可对三毛头呢，绝对来个学。三毛毛头兵呢，来个幺毛货。小雨。去叫海涛。
4: 让爹带菜还有别，
3: 看上去银行跑不的，让别算还有事。客气说。哦，都是。让个俺老婆钱呢，常和老师去罗西的。卡的，给你卡接不是？妈的，俺你去接么着？来个过日，住不住个些的？啊，没得卡巴给你的零么多，成都过年联络么多，让个么多哈的些都是嘛事？明年么多？去年么多？让个新个什么？没得几个大钱，他都不都算不过来往啥东西？
4: 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3: sedeyungu yue.
1: Tengkhasa shuyo miya.

0: 심스고야.
1: 대수다. 당기니에 엄질하다. 주도 체제. 디비입 체급규. 너니 수익캠 참부윤네. 아마라 피규 체비. 장스템 처주입실라.
0: 저. 장고 체비나. 디니엘라 아마라 캠 지오르스디. 나오네 집시에주. 이내라 로티브시. 얘기하면 따다 대도나 지경 있게 시험해.
1: 용아. 왜? 장제 조제도야. 예리홍 친지. 지중에 집게 할래.
0: 저랑 레어서 교시. 대장아 레어스베. 니 암라서 돼요.
1: 그래 가능. 또 스니 제도.
0: 나 주도 지 뭐. 저랑 레어치.
1: 레어는 그 밖에 없어.

0: 지도 말아.
1: 야. 장녀 교수.
2: 지.
0: 지도 말아.
1: 구셔로라.
2: 감사.
1: 커시 미스야라. 나나니 제베 지라. 키라라. 녀트 심수엽자. 괜찮아 씨스. 네. 대공무수 씨.
0: 지도 말아. 이제 저와줘. 가서 나나니 두제 제베. 미카지라. 주스 차스 잡자. 가다니 키라라 희지. 헤.
1: 구셔로라. 계시 나르랑 요제 라드치과도나 네 요죠
0: 이네 드링아 키랑 군들자디 나르 기르게 토다메 네 키랑을 차로 쓰고 삽지
1: 야 나로 없이 오슬라
0: 키랑 콤보 유나베 네 사치실 티
1: 오 용아 용아 용아 됐어
0: 에 키랑 씨다 어 근데도
1: 뭐네 시상상아 쳇어 사치 뭐네 기부스도 와
0: 迪克勒克拉迪克勒，偏牛没呗？没水是阿拉，第一米水长不也拉出了没去？把做全部出用是，别的做出的是个。哈哈，既然个是不的，罗些空气些些的，罗天个拿了，俺最抽对最用钱不就？用数，力就穷要的，做一出了米内账，也拉出了米内账，那不拉出钱要的。俺从我这个，既然得恰恰对天见，第一个个啥子，对三个。 되네 잘 그 자신 아주 사샤. 기라르 공차상 케이노.
1: 아자자. 유워줘. 심지시 하유다. 고셔루라. 터제나 쉬우이다.
0: 디제 저줘.
1: 터제나.
0: 토지만 나다.

0: 제부디 상마 구규다가 충부루 허 주라조라 토제나 수마지 디루장가게 배준시베 제부루 레스 샬레윤 저화나로
1: 뚜리라
0: 야 소 레아제가 연배 삼리하고 통화스게
1: 삼통스
0: 야 가리 또 고대 입에
1: 뚜리리라 토제나 이제 공예 고들러 동기당아 탁주치아리샤 이내 기란게 수치멍락을 샤테니 등시게가 개개나샤 디콘응아르 셈블림 토마소 권다슈이
0: 섬유레 대비치라 루장거 권다스 럽신예 심부지 자게가 거진치부 이슬람호 녀랑을 규응은 매비너 야칭마지 계세지라 랑게 왕제 대제 자만 치가시다 나 리지 상게 란 지구리 계셔
1: 돌대 없나시 이모 딘제지 시험하시
0: 대체 디제 이베
1: 아예 조니 리라 다 공부 탐 버지베 요 라 엄티류라 알레 리팁 대부 되면 이쁘지 됐어 알람 삼행할 지역이
2: 캠웜 직제 르베탕지 디제 디
3: 키나 좀 있을 수 있나?
2: 어 미시
3: 아 망자 메조 니에덴의 담바
2: 전에 용아 니에 당이 도대 담무스 깨는게
3: 올라 캄사
2: 예예 야 되다 저유 되다
3: 드리클라스 아이게 단 토다 하제
2: 니에케마 암라르 지아송자 니에데 쇠스당가 시위
3: 디비 제프트 수에 샤즈베
2: 저게 내가 친수 나면은 수임파 나서 숨나네 암라다 자슈 나송자 텐텐 하시
3: 디데 셴니 화제 다제니에 스토는 미신싱 마리
2: 가다니에 수스 아르스 시유 다제니에 스토 제 아르스 러비나 나 아르마딘 그래 저르
3: 아르마딘에 도리 지그리 니에 스토 수에
2: 나저 두에
1: 담을 아껴 두지

0: 呀，阿家小雨。
1: 啊，张爸啦，罗里么是喂？
0: 哦哦，学啦却煮不熟呢，免干了，莫啦自家添油送鸡。阿家小雨，你看这。
1: 对张爸啦，是我算单赢。你先记了，下去去捏着吧，是我算单赢我这。
0: 呀就。
1: 圆圆，爸啦下去切菜笋呢，让给大多钱信不过这，信是喂？
0: 嗯嗯。
1: 他那爸拉跟莫拉打多钱掉的，你过钱不肯这么多，得让给先不求我打。
0: 杨安，你先死。
1: 呀，爹呀，读书去吧。
0: 杨安，
2: 不，每次爹阿蒙啊，抱抱细细的看里面辛苦医院，抱抱细细的，不让做点月才艺。
3: 你做的，去让给苏庆阳那咋谁？是吧？
2: 长河，阿妹人拉他。
3: 对，听听说是吧？既然都不接受的，他的错记不记不来，解决忙得有的。圆圆他的落卡做人，今朝圆圆见了你，强子给那么着的，人嘛人。既然很多养子娘难过的，是吧？
2: 莫慌莫过，让前面你所记不记得？你小子的看你个么子？
3: 阿姆拉，啊，对，阿姆拉，这到底，既然个讲不能信，人家钱不要嘛是？我们这老人那里敢没穷？俺老穷就算在看不出个那钱要嘛是？俺没虚岁了，不过你阿妹下内借不赢钱不是？既然给俺吃错难咋？你也既然看不起赔不得，路大腿要是？你碰眼钱我赔不起是？既然偷这的这早你妈那啊，你说我堂堂就要的？
2: 嘛是场合，阿姆公墓边。你辛苦去，让给俺看不起吧，恰恰的，你拿自己茶都看不起。当俺落堂上面瞧着，落腿巴看见爹爹站，他的心里站，还来还说是，一年啥整嘛是，让了不打，哪有事，他都丢了没有的。
3: 怎么了？俺那组找不见小伙子，看他给是他人，他的错给不给不来，给个忙得要是，兄弟俺别去让些人个有，去让个轻松是，是嘛是？他的钱给年卡三块的，等到地铁了，给钱得没？
2: 长河，我都什么地方欠下的？什么给我看的有什么事？
3: 来是来是，阿里去让土里面的，但等到地过下面的，阿那你借了干没用是吧？你得对生意那么些要点吧？你明天呢地过去啊？长房啊做送不？미술상부니워기두경안한소초하게세사시도바고르트치클론수협랑없는여구요리두바양스나시배맹갈수는조부요마시주바아무라상부기기두전수요리왜나다창파청두양스상배워러냐슴제대기유
2: 디디피해쏙부시부요시今年你毕业怎么子啊？干啥事？我是年年写了，弟弟，今年个伢是去用的，长发个大修
4: 鞋。这是阿姨，你也真明多啊！
3: 多多玻璃了，难跟伢过节，挺开心是不的。
4: 你这是在要什么呀？
2: 钱呢？毕业挺多，伢什么酒多哎？
3: 他的什么酒要嘛是？他的伢藏嘛，伢在哪了？所有的。
2: 啊嘞！哦，这。皮皮，当时你读书看见的个，可对个不是？
3: 皮皮送过一百，皮皮上班啥都给呗，得亏个对行情。啊，今朝很多不去看的，估计从刚落不着，吃这个挣钱，退上市场去，来咱们了，去不去了？
2: 哟，你这样个了，啊，今朝我呢说的多啊，他的错啊也该看了谁？啊，怕我急了。让爸让俺们的下葬，给个死也去我妈去。
3: 阿姆拉，既然牛是他别接了，我你给，既然皮给丢了，说话去。他的秘书长被云中杀不提走，他将给再不要了他。
5: 苏西蒙了，
6: 哦，
5: 可对了，既然看叫。新进的车辆那个铁司机，
6: 前站顶啊，东江主委局书记连连托让这些列队出东西啊，他们的。
5: 창고 씨는 나고네 기란도에 통문 누가
6: 신지지기도 뭐 남다르우 매자 지마 투야기 그거 망고요 진산
5: 라
6: 니에더란 세치 긴주의 근동 강기 금도지매 레드윈 주도시와 삼주
5: 쏘다 더도 공차 가리나
6: 러시아인 긴소 미수장부 축도 조경 근동 강기 레드윈 보진 주니 미수장부 정중 긴감 리주타 미수장부 링내 긴감 라소 미수장부 루규 윤종 라리아 원바체 레드윈 야부 주샤
5: 마세 장장 망소기 소외 부제 야르단 도주
6: 디 상모 망라 쯔부타 망라 대화 준비를 뷰토 공도 침부 쯔베브리 견제 제베 레가 다 춤제 맥도 능신 손자 망소기 캘린 치기지 이네 미수 장부 균제 메바 교유자 견제 공바 본삼 산의 유마
5: 예체노 공도 제메 상구 규글레 되디 개외 육진다 같이 체험스미
6: 다리 제자 중위탄 총기스 슈네 김주 양양 제규 탐대 미수장 부초부터 주경 근동 칸디 신지 지신네 카체체 게니 킬러 균니 미수장 부 초부터 규 타제스 견조 차 코즈바 깡버징네 차 송게 뭐뭐지라 두고 아장자 그래서 유진 시슌 세면나 내가 진경기 루드 조차잖아 군대 뒤불 중디 마고모 또 아주하리라 닌게 게야 키에고 이네 계속 갈대 대외 치워타 왕자 대외 치워 터블람 대외 마오 대체 견조 총래도 주주고 와시 종외 그 삼자 제나 미술장 부속배 진도 못하 직접 진이 그 겐디 랑게 키우치에서 랑게 삼자 진이도도
5: 냥에 와도 连내 싸우되 강교 광부치기
6: 라를 심슈디 유니티 워시 진산
5: 라
6: 미술 장진디 렉밤 챔부지지 노규게 라노메베 랭게디 만조 제니메바 만조 추수스다나 유마 만조 미술 장부디 뒤럽기 믹스의 정신 댐베 윤중 그 장부다 인내 그 장부 긴캄 그 장부 퇴오면 미막이 장부지를 뒤두부치고 최승고리
4: 권동판 귤표기 다도 다치 뒤 띵문에 입자
6: 다시는 안소 개인기라 교부지매
4: 왜 안소 개인기라 교부자 기라수 신수야
3: 왜 저봐
7: 저 격쇼다 엄마 용도
6: 내 배는 미
8: 엄지라 니 엄마

0: Ludiso, Tiri Ning Anso, Missu Zhang Soko, Uni Be Nimuchi. Mansi Dixi Kushu Cheni, Nazo Killer Kuri. In Nanzo Lega Miuda Tuni, Nagun Siri. Gundo Tenzo Sama, Missu Zango, Sungyo da Shugyo, Tiwe Yahu Chidri. Nanzo Missu Zango di, Rigneta, Genkam, Yugo, Shisha, Josi, Tongduji, Shiji to Tiwe. 迷茫藏不及了，军都不求的。特地，俺做错别，从头天堂过送上，念团大人些人，堂过的，突然狂灭，张张给六九点半，中兄给九九来个的，主不行不是。某些军人出了，刚挨车的，俺做错别，中车的，命都冷心的。第一天了，前个九九前辈，该来西来给不要的。
1: 长哥，你切记的，透过下雨的。
2: 是，是我。丁啊，你几个做不做嘛事？兄弟，咱们切记有事。
1: 这是，请求求嘛事。
0: 他的张张，陆军中国军区下的，俺做秘书长做白白白，切记空得不起的。一年下来，真龙铁外切记，俺做米团都。
1: 유주시다. 장면도 아, 계승아, 신문을 총도 치비. 미술 장구디, 다동원수 계시 지격하네, 개용전의 인물 송교 선배, 콩스톡배 협자난샤. 미술 장구 냠지 계속이, 점리 리내 수샤 천도 규규 리슈레 된디, 원수 리림날 주차비. 디, 미술 장구의 북두, 예지도라, 격협담을 세초지. 중국 미술 장구 점리를 갖춰야디, 뒤럽기 폐쇄시리라 장부 로규기 류삽삽지 나주 로규대견기 공부지응원에 대외장 수술 류도기 후연견다 긴지심부고리
3: 진도보라 디슈 랭게라 슈샤 리슈 냠뇨 수지리 야마리 내돈도 컨디스 배우래
1: 어 미수 장구 슈샤 리슈 피야디 나주 동자 종기 지워글 해도 마지 디테도 총기니다 신신 두기 산내진배 총기니 생다 조유배 투모도 총디체니 두고배 레치부치리 아장자 나주 동장 총기디 장구 슈샤지 슈피니기 계지 조치소자 총기 시쇼네 장구 슈샤지 슈 속주 조차비 샴랑아 주 릭쇼 레디다 총도 레디기 개완 된지 슈니 추슈 냠도 치우리
2: 갑겨르시니 마고 디데 유두 나도 더도 세고에 하려요레 와
1: 타다간조 랭게스도 毕竟呢，借用陆军人的学校给征兵去培训去的。从今年他当俺做征兵去，必须拿下。几个人了，少我些嘛，既然给长河必须的体检，俺做秘书长过的，体检也不是难咯。
3: 真的不啦，同样没个，到那俺做秘书长部学校人选，他们谈不起去的。

0: 陆长河给顶着起亚的说说什么罪于个人家许 拉, 就是你是的, 俺总给你喝了啥的, 累死。 赵, 然后原地, 有上前的用途的, 可对于你来着了, 给不起一样给不起我嘛的。 然后上, 给不起差不多前边, 主人的马当子, 陆长河了, 一马上起我嘛的。
1: 这个忙了
0: Jis, klas.
1: Tari ngan zu cokwe utik cepe sezu na la, jikep li la ge mikse chen li, lu chang he jikep shimba hui zi nam shi, dinze yin du kiranda rinpo chibu che wo shi. Yin le kong rimge kye ling kuyo ma shi, ne zu di yor ba.
0: Lao Zhao, rang ge chio mei be sanglam san kyu din su yu zha ma shi da.
1: Di, sanglam san kyu ma shi da. 能够有三句的
0: 老赵, 让森登用于被李金山事业的通家行不大西个穷不算账马子根东康给米仓面洗拿起个人一年米几个人的路长河人长河给卡布迪家牛人马赛各日卡吉的几面所获的李金山给俺的心搞不大通气起我人用前卡的一面 让个新月呗
1: 给人家提着送过去呢钱能啊没听语老赵他的笔记里有你可可疼自己姐姐准这是对你刚给物质的事就是给谁可可不有呢你也让给谁了钱去哦顶这时候啊你我那钱呢三不落单别刚的卡拉说的
0: 야구도 야, 장허
2: 지게 병라
0: 치부딘제 가와진바 진내요지
2: 나 계급 정글지를 치부이 니에 스주 직수세일어 슈샤시 슈태기 직수사위미 계치치고 삼추
0: 치도 중에
2: 콘도 손도 속에 년년에 용기 있으라 매자 내린 채마죠 이내 뒤린 니에 갑세 민너지 고대중
0: 콘수리
2: 콘거 주의연지 슈샤시 슈태기 경화리샤 마주 계급 계시 슈팅 탐부치도 콘레네 토르 슈도자샤
0: 전다 콘컨드 스타브레
2: 뒤린 언니 정의지를 제시되 콘게 감염만 숨체 대수
0: 워낙 콘 가바슈 후임에 신기유베 마주 콘 생각자나 지그시
2: 지금에
0: 용아 재능의 능력 수교
2: 됐어 지금은 가 도치
0: 개요 말이야

0: 기 랑게 겐 연락 부여 제나라. 진짜 길로 내 봐.
1: 어. 루 유스 라발라니. 겔로 요마시. 루 메스 라발라니. 도스루 하시.
0: 겔로. 뭐저 가고로치.
2: 마레 장허. 양 가시니 봐.
0: 가시제. 라다 소리 너무 더. 내 뒤로 하시.
2: 가리나.
0: 겐 연락 공식 순찰에 나니 소자. 토르마 비오제. 이제 제비나. 간지로 숙차야 그냥 그 요새.
1: 아지. 조리로라. 개지 잠에 줘. 직된디가 미창마. 천치리 삼층.
0: 개야라비 차로 혹시 말이자. 오늘
3: 조리로라. 기랑 잘라시 될려셔. 이제 소별로나.
0: 어, 레스 레스. 맞어 남삼파 지역이. 도착.
2: 대제가 잘라디게 판남로나. 계에 나게 잘라 자체부터 선사 레프스 마르수비
1: 디 유서 잠시 마르비
2: 슈이자 첸디 유서 아이 조준무라
0: 됐어
2: 계에 나게 디 세미수비 미수자부 슈샤르 슈티야라 계세 히란조 탑치 드제 담비나 냠제 계조라 리슈표도 바샤샤네 중국 미샴 제르수비 계시
4: 你最近在想，给什么好用？
5: 老爷，说说看清楚。学校这学弟，俺做三组的，有这钱不？一年他的，给做皮筋细节，就那么不着多。阿爸都没说啥，这么多大，吃这些鱼，从这都行。但学校这学弟，若是他没呢，给做看不要落去，得了，连忙忽悠着。
2: 累死，俺这南山老远的，弄这把子。 장수, 남사, 선이 로야 그 남주 박사님. Yes. 어디, 저게 누구야? Yes.
0: 저유.
6: 개연라 도중에 그저 조서.
0: 개연라 도와 친구가 그 그저 세죠.
6: 아, 내 지금 제 신주.
0: 제나 제부 근데 총이미 랑게 지금 제 신도 없어.
6: 랑이. 现在的电能没给不起 吐不就会啊?
0: 看着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吐不了

0: 지다시야. 배웅하시, 배웅하시. 대다. 레 별리에는 매봐. 다들도 과배 중이봐. 아.
1: 진이 쫄라. 기란 것도 배봐. 중대로 봐, 배배.
0: 중대로 봐시다면다. 장태자, 칭하대 다가 용이.
1: 나 시가라.
0: 허, 인다. 근데도 아. 아지. 바야오라면도 와. 야면아, 나랑이 신다질라. 동가주고야. 아, 도스터들이 니 칸에 줘봐, 무디. 랑샘 쌈배, 소화지 되게 해 줘면도 와.
1: 진이 쫄라, 기랑가

0: 起码让跟着妻子云别的米勒我切切的念别
1: 念谢嘛松
2: 嗯
0: 我记得
2: 对是对是对的对是那我被去录入
1: 嗯今天走了你看上学运不你问了若不切都没读다 피해만 나
2: 니가 가르쳐야죠 나한테 꼭 비동가 요입니다

0: 제과도
1: 댐도
0: 이게 말해 길이래 용구 요리스기
1: 레스 양친수
0: 좋아 근데 야 미친소야
2: 아대쇼, 치소. 됐다. 라을의 소화된 채 스케치에 대입해.
3: 지겨줄라. 대기 시한답 됩니다.
2: 지다시 시야로. 용, 저. 시오마시, 시오마시. 내랑 둘러질린다. 소외 고체 기유. 대내수 대제 되시. 제가 연예 형마시.
4: 도진아.
2: 다시다. 아.
5: 니키랑 로마 세미. 키라님도. 게나 로비나. 니가 딜레 체역시.
2: 허여오지 마자. 겐지도어지에 키도움도 괴아. 가르시야도. 니 나르시 가사가를 겹쳐야 되니. 소화된 지 가린 소리. 최하도 아. 기생 아라인의 소박 대마소.
5: 녀식이 나시엔 사치지리 종갈 대고 주네 개미도 이내 녀 포도담배 미도즈 고종 알 레라바 시험 마시
2: 수레제 라가에 니 수스 유아

0: 让乘客是吧？哦，对，准备上了，康萨。康萨，今天你那个俺可把累去。
1: 啊，对，准备上了，康萨。
0: 康萨，今天你那个俺可把累去。
1: 啊，对，你也去上了，公司差不多是固定情况，上不去。
0: 用啊，让天公天卡些些累送。
1: 就那天个人也是得肯定些嘛的，顶爷天天的些多吧，都是不就被忙鬼接住你的，谢谢人。一天俺最差不多，谢谢可把玉米哈苦没吧？俺最谢谢他着急多去。
2: 어찌 단다 신의 패치 세바 렌마나 마카리나
1: 가바 숑레 칸 레샤 가르제소
2: 더깅에 게랭랑라 세바 퓨치 바광 그 베게 준테게 공자지 시도 시고 삼추 납트네 코니네 란자 메카니 바게샤 교고 세가테
1: 주주송도 거들도
2: 추세 숨바리
1: 제당가 메가시 두기 지게 리라 공부 시로치야
2: 레스 조지 루라
1: 어찌 진지 수라 마제 유대인다
2: 치로 테니 인베 예퍼스 데디슈 랑갈 까무슈야유
1: 나무 주유 자례유나 다수로나
2: 레스 저하도게 어제 시연 차가 침시 녀체나 저다디 다가 삼조나나 녀비요
1: 또 오늘 기란게 가시 나구비나 뉴비튼 그룹 공그룹에
2: 저와 저와 저와 녀 기란시나 가바구니 그래 나의 지혜를 니 크게 강다이 나도 삼아 고고 태브지 시연 싱의 명예 뒤 공고 단체 지연 중앙나 취브지 차부시에비는 나의 스비기 밑도 Nye shingi ziyan zhunga ni tunzho yorji. Kesi kira ngunia tulu dibu mendo na, Nye ngubi tegi kunsab doos pyucho.
1: Guibdi yomari, tanda nye chikwa di, xieyan zhawai miti zu chimt xaya di. Ziyan ji huoge nyebu yongzo kye zhungni yomari. Mi sunzhi jine, kanda chimgye gilega chie chije, tamu de rangu chungzhi chikyu nyang xiri. Gyeji di nyebu nashi. Kamsa, gandhi shukyo, dhe liangjia xuyen si nyegi nebi shi shukdu we.
3: Rang kong kari yinba?
1: Nga kong ka popmyo makba yi.
3: Nga gan sum lewa chun na du?
1: Des, to jena.
3: Nebi simi xia?
1: Ale, da wana nebi zo ju menba su yi na. Nye nebi nezu do si xindu du.
3: Emji chen la zhi, nye kirang kong za chi u.
1: Des, to jena.
4: Kirang gyubu, nyingzi gam le tabar, longa zhu qin sa xia.
1: 爹爹,您这顶牛肚爹,他在那岁数爹爹呢,要不然不多,可是从他刚过马歇边呢,路不都穿你有谁?这就是这要是呗。要是,现在让他能没,引起同期继续,空棚花心锁,给他你们都马屁不开始,那岁数爹爹也把他滚过谁?嗯,你也算得,那个不用通马歇,兄弟这把清锁。哎,用啊,前年也给他修。
4: 唐德那宋，你不欺负爹也有嘛事了？以及谁不欺负爹也有嘛事了？阿江家，俺做媳妇的这钱也有嘛事。可是马爹不然能够多呢，那么上面干的干着。
1: 对，你也说。对的，俺们去了。你也有不有那嘴里行的？体外也该去特不着，要了呗。唐德那嘴里呢，特别要学的，多了一把子，上不给阿的。第一款了，俺做吃的钱不得。光给唐德姑说了些呢，藏不上米多。俺做唐德写的，光给小舅看俺有生病。
4: 제장은 저 약주 먹이 배 주답지. 퍼스네. 구수 자기도 충수나. 나저 양자 제법지.
1: 아, 됐어. 도전아.
4: 영아.

0: 진동지라 다리 기랑을 터지나 슈규인다 기랑게 간 주의 냠수 레시 시한테 교육부디 공부 추도 다 추우스
1: 지게블리라 기랑 통지 나온 말이 나의 장담로 살로 준비 미지 바광고 바게 준치야디 니에 다바게 섬뒤 바광고 말 레기도 스피규디 나다 진디 공시 세지 인섬기
2: 어 지게블리라 하지
3: 장주
2: 입자 제능아 도스네 지역이
0: 도스고다 년광주시오 관계가 리슈나 심주 나니 개와 구쇼 진치 바라지
2: 어 하지 괜찮아 감사 기랑세 나스네 고대죠
1: 나 개와지 가네 임바 민동 바잠지 콘소이나
0: 허 광아 주주지 루창허지
1: 카유라 여기 차례는 년 주나지지
2: 아 좋아 좋아
1: 생아스네 군유유 미수장 부주교 나니에게 제거지 기랑 예쇼 윤도 나니에
2: 좋아 괜찮아 니에 정치 레가 제잡잠지
0: 차거 나 지금 레가 유배
2: 제 견량라 니가 다스랑제 맹간 레샤 마세

0: 야우자미도 년이 셋이 공부시니 콜라 따도 제대로 삼초
1: 섭취부터 꽤
0: 엄질하게 뉴시 섭취제도 자기 영양 내술 따오리 송괴
1: 어 제나라 교시 저다 가리우네 카바도 내 저거지도
0: 됐어 지급리라 기나니 가미나시
1: 저는가
0: 공부시고이
2: 계란게 너무 뉴 말다
0: 녀교 부지
2: 계시 차로자 과도나 수나 두지 만나
0: 됐어 도제나 땅가 공부시고이
1: 제 교시
2: 최고
1: 어 지동지라
2: 로
1: 슈다
2: 됐어
1: 허 Tengi sunsan kwa libre, jikro che xa.
2: Nye shu guya, sangma shu ca. Kiran la tendo rewa kari yuna.
0: Bala. Chardo, tedwe.
3: Nga lamla. Zhangzhu che chude. Suang gu tencho.
0: Gwangbu ma kushima na. Amji lage, nijia kiran gule kabre sungi. Yangche bu bado shu be.
3: Ngamja langchu.
0: 可对于你秘书长辈休下去时，团团铁了，来个了，接头那生辈。既然给查理西拉那有的，兔子嘛那是，他都俺大小玉米都会。俺你给其他人说不着去讲，兔子对不那是。嗯，
3: 也就。我嘴巴了，既然给俺通知的这么难的。听闻你说了，秘书长辈，确定学校，广东看的看这些。 Lapsa, Rikshu Chichung Chika Shosla Vi, Dishan Ki Nik Duwe.
0: Niki, Dikirang Ki Nga Sa Namri.
3: Tanda Duksta Du, Rangka Dangba Chepti, Chepti Risha. Rang Tanda Lene Di Tol Devi Na, Dile Tsamba Mi Du. Nye Dosa Mata Rang Tuisho Dangro Chias.
0: Sipa La, Dide Ma Sunda. Dide Kane, Dinga Lungta Toba Yu Zangshi.
3: 让个弄得的秘书长辈弄得的结果是大秘书长辈天给推的现在俺个那么老是痛苦的第二个是我也记得秘书长辈学校给日学这不马通不赢的弄个结果也开门不了
0: Kiranga Rishu Chepti Tente Sikri La Rishu Chitok Ri
3: Changho Babe Shang La Tenda Chinga Yahyu
0: Suna
3: Mitsu Gyundu Loma Sasa Zawa Yisigori Nye Zawa Di Mitsu Sangoyu Che Sanga Chikdin Dine Kachewi Yina 你不在的秘书长不想不起罢了他的根本听这么送的你没事没事长不心住着待遇他的话秘书长不恰些去恰差不了爸爸是我去上边马东你是我的天灵图马是你天灵图
0: 看到谢燕给给拿了南宁园林学校有名了俺最亲路给开口拿女婿一句真正养了等于责任前去第一第一看了给拿了国语送养给一个多半一点谁是难的啊托见了你得对谢燕给的通别接了是不是谁都不接下面了俺最二弟家对熊泽旁给陆队所的这话钱呢谢燕的家俺给拿了老头不喜欲给人头不喜欲当俺谈的地 还到了国外主义

0: 심플라. 어그 뉴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미마 못 된대도.
1: 토가드게 미나. 눈이 디기다 된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야여리.
2: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교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고 휴
0: 아! 대자기 미미징엔 지시유다
2: 기지 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자기 명위베 경에 망부 유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제 승유래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겐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2: 메겐쇼티 되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김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종나 시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당소
3: 안수 비세 사가나 니가 티드 치오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네 죽미루
2: 메균 고순 치바라 지소 용냠도 쇼니 메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 응고탄 충도동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4: 토르 충제 구 메순 대자 친구 직 렘규가 총간 아 토라 충제 굴은 즈가 매선 된자라 토난 시고 타만 테미쇼라 매피저 시미쇼 니 소타르 쥐람 타 된자 튕루 시브리 네사라 인조 시고 시 기즈이 매균 충제 칸점 렘규 다다 아 매선 뜻된 양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오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 타 랑급 시고 숨 매전 제거 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조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 타베 고데 지세 피조 세데 연장 인수용 세고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징모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